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황금바람은 여름 내 무더위에 지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식혀주고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에 맞이하는 연변저순적 자치주 창립 축복의 노랫소리가 하늘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풍요로운 가을의 축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연변저순적 자치주 창립 뜻깊은 날입니다. 우선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명절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뜻깊은 구삼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행복의 락원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들어 내 고향 연변이 날 따라 활기롭고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삼 명절을 맞이한 고향분들의 활짝 핀 웃음꽃 속에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행복한 우리네 생활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왕청현에 거주하고 있는 진성화 씨는 순수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고향 사람들을 볼 때면 자부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분들이 구삼 명절을 잘 보내고 앞으로 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우리네 명절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고향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은은히 풍겨오고 있는 가을의 향기 속에서 파란 하늘가에 고3 명절 축복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미영 씨는 타향살이 10여 년이 지났어도 꿈결에도 늘 부지런하고 순박한 고향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분들과 어릴 적 친구들에게 고3 명절에 문안을 드리고 싶다면서 소품 우리 집 경사를 요청해 왔는데요. 여청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어제 소화 계속 아이디어?
2: 야 눈치도 없다 지금 소화해야 되는 문제인가?
1: 아 그래 그래 내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했대.
2: 아이고 내 원령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1: 그래 뭐 이랬대? 뭐 위 어떻답대?
2: 무슨 위 같은 소리를 임신했답대다.
1: 응? 누기?
2: 네.
1: 뭐? 당신이?
2: 예.
1: 아이, 당신이 이 나이에 임신했단 말이오?
2: 아이고, 정... 아,
1: 그건 누구 거짓도 써. 그런 거짓말 누구 거짓도 써.
2: 아이고,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이고.
1: 에이, 새끼들 지금 듣기 싫어요.
2: 야, 내 임신했길래 지금 했다지.
1: 아이, 좀 그만 그런 험한 소리를 어디가 하지 마야. 창피스럽게, 야?
2: 아이, 그게 무슨 창피스럽습니까? 이 집단 그만도 다 해야지. 무슨...
1: 아 이게 어째 저 갱년기 오더만은 저 상상 임신했잰가? 아니 하나도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2: 야
1: 저 처남이 오래 좀 오겠는데 야 처남 앞에서 그 험한 소리를 하지도 마.
2: 간 언영 다 안다.
1: 무슨 안다고?
2: 예.
1: 그래 그저 그런 거짓말 눈길이 머리 앞에 주시 없다지.
2: 무슨 주시 없다기는 누나 축하 대단히 좋아하지.
1: 축하는 개코 같은 축하. 아이고 그게야 저를 놀려주는 게라.
2: 야 정말 당신
1: 이 뭐여?
2: 보시오
1: 염병병머니라 원용나이라. 아이 이게 정말이지? 아이 정말이 그래 이게 야야야 이게 야야야야야 아이 야, 이 나무 그 이게 막 생기질 게 뭐여 이게 야. 아 그럼요 좀 그 방법을 대야.
2: 야, 나도 어떻게 알겠어? 거기 왔다 갔다 하던 게 이렇게 여섯 개 임신된 거.
1: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2: 어시게 지우라고?
1: 그래 지우자 그건 할 수 있는가 그래?
2: 나야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건데 지우라고 그러니까 당신 정신 있으니까 나는 야를 굉장히 나겠습니다!
1: 정신이 나갔어 이게?
2: 왜 정신이 나갔어?
1: 이 나이 어떻게 난다고 이게 정신이 나간 소리 하냐?
2: 왜 난 왜?
1: 고중댕기는 학생인데 야 동네에서 뭐 일하겠습니까?
2: 아이고 남들이 무슨게라도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낸 나무 되지 허거리한테 야를 이렇게 행재간 딱 만들어주면 되지.
1: 아 글쎄 그건 그런데 야 근데... 당신이 야 어떻게 낳는다고 그래요 야?
2: 왜 못 낳습니까? 당신은 50대지만 나는 40대인데 아 그래도 아 생겼단 것만 해도 정말 당신도 젊었습니다.
1: 그런데 어떻게 데려오겠어?
2: 야, 정말 내 데려오면 되지. 당신 절대 부담 안 줍니다. 근데 야, 저 여보시오, 내 허거리 하고 뭐라고 말하면 될까?
1: 뭐라겠어? 임신한 거 임신했다고 말하지?
2: 거짓을 하지 그래 뭐. 그때 정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 알아서 하죠. 야, 당신 저지른 일이지 내 저지른 일인가? 아이 그렇습니까?
1: 아, 그게 아이고. 내 저지른가? 아, 당신이 저 임신했지 이게 내 저지른 일인가 그래?
2: 아이 그래, 당신 책임 없습니다. 이게 책임 없습니까?
1: 내 책임인. 아이, 야, 그 당신 이렇게 만든 거 볼까야? 어째기 늦둥이 생각이 난다야. 아이, 우리 그럼 아이고 수고했어 그래. 저 내 한번야 복여 재복여.
2: 예. 그러보니 하면서 제발 일정 이르지 마시.
1: 예예.
2: 야, 정말 이 나그네 좀.
1: 예, 복여.
2: 이거 나그네.
1: 아버지. 아저 내가 다가 임신했다 말할까?
2: 말하지 말라.
3: 아, 저마. 엄마. 엄마가 우리 반에 영어를 알지?
2: 어, 영어 알지. 어제 간 문제 생겼니?
3: 간 문제 생기면 좋지.
2: 그런데?
3: 간이 엄마 문제 생겼단 말인다.
2: 간이 엄마 어제?
3: 엄마 놀라지 마셔.
2: 어.
3: 놀라지 마셔. 간이 엄마.
2: 응.
3: 임신했다. 놀라지? 아,
2: 야, 에? 그래. 간의 집에서는 갈은 낳는다니?
3: 낳는단다.
2: 오, 낳는다.
3: 얼마 주시 없을까?
1: 야, 그게 무슨 그게 주세 없니?
2: 그래.
1: 야, 저 새 생명이라는 건 있제야. 네. 하늘에서 내려다 준 선물이기 때문에.
2: 그래, 선물이지.
1: 마음대로 없애서는 아이 된다더라야.
2: 아이 된다.
3: 무슨 새 생명이 중요한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에 어떻게 임신 망치지. 야, 내가 그래서 가로 수태 모르게 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예.
2: 세상에 이런
1: 그게 일이 무슨 야,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야?
2: 모르겠어.
1: 그게 뭐 정사이지, 정사이.
2: 얼다 정사이다.
3: 정사이라, 완전히 불정사이지.
2: 어찌 그게 불정사야?
3: 그런 건 바로 행배 없다. 예. 야. 아버지, 할머니 말하는 게, 예?
2: 어.
3: 여자네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그래, 여자네 굶어도, 예? 아이 죽는답니다. 예.
1: 야, 이게 할머니 한심한 소리 하는 거 봐.
3: 아닙니다.
1: 야,
3: 할머니 그러더란데.
2: 야, 어찌다 농담하는 소리를 가지고.
1: 농담해도 무슨 야, 있지? 그런 일을 농담하는 거 저놈.
2: 야, 이거 농담하니 싸움하겠네?
3: 누구라? 누구?
1: 상주야! 어이야 컸다야.
3: 예. 아이고 누나.
2: 아이고 어찌
3: 이리
2: 누소니.
3: 아이고 여보.
1: 야 반갑다야.
3: 잘 보냈어.
1: 오래간만이다야.
3: 야.
1: 그래 어떻게 저 장사 잘 되니?
3: 아이고 괜찮아.
1: 부르리
3: 야. 야.
2: 아이 그럼 내 저녁 준비 괜찮겠습니다.
3: 아이고 배양기 좀 연장됐어.
1: 그랬니?
3: 야.
1: 어 저 너 저랑 그 너 아들이랑 어떻게 다 무사야?
4: 야. 저 우리 아들도 학교 잘 다니고 우리 집에 서는째 어.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휴식하.
1: 임신했다고? 임신했다고?
4: 그 전파 검사를 해본 게 쌍둥이다.
1: 뭐 쌍둥이? 그래.
4: 내야. 저 너희 소식도 들었어. 매부는 호구레하고 그 늦둥이 사이를 16년 터부를 만들었지만
1: 나는 그 단꺼번에 두 매요.
5: 정말 정말 너는야 제가 있다야 제가야.
4: 메모.
5: 그런데야, 아니야 그저 너 둘째를 지방 생기는데 낳겠는지 낳지 말아야 되는지.
4: 아 메모 무슨 소리야? 낳아야지.
5: 뭐?
4: 낳아야지.
2: 빨리 저녁을 잡으시오.
4: 메모 축하라. 누나 축하. 허거라.
2: 야야야야. 나 모른다. 절대 말하지 마라.
4: 아이고 아무래도 알게 될 거 가지고. 허거라. 야 허거라.
6: 예. 예 삼촌.
4: 야 이리와. 네. 축하한다.
6: 예. 뭐 축하한다.
4: 어?
6: 뭐 축하한다.
4: 허거라. 너 마음. 네 동생을 만들었다.
6: 우리 엄마.
4: 어.
6: 야 삼촌. 예. 우리 엄마한테 임신하고.
4: 여러와. 네. 너 엄마 진짜 있지? 어? 네. 네 동생을 임신했다.
6: 아 삼촌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 게 아니라. 내 동미 영어라나 엄마 임신했단 말이야. 삼촌 야 무슨
1: 야 이놈아 너 엄마 진짜 임신했다.
6: 증거 있습니까 그럼?
1: 증거 펴드릴까? 여기
2: 썼습니다. 썼습니다.
1: 어디 어디서 찾았어?
4: 봐라.
1: 어.
4: 잘 봐라. 여기 지금 네 동생란 말.
6: 예. 이게 내 동생?
1: 그렇지!
6: 그럼 이 내 동생 지금 우리 엄마 뱃속에 있단 말이야?
1: 그렇지 임마!
4: 좋지?
1: 아하
4: 야야야야야야 야, 네 동생 생긴 얼마나 좋니? 어? 허거라 저 지금 봐라 우리 연변 인구가 연변 존속이 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니? 어? 네 농촌 내려가 봐라 어? 빈집이 수두룩하고 있지? 어? 학생들이 없어서 마을에 가도 학교도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날아가는 우리 연변 조선족 자수 이름도 이렇게 된단 말이다. 야 그리고 인마 네 행제장계 무슨 나쁜 게 있나? 어? 야 모두 하나만 달랑 낳고 이제 부모들이요 다 저 세상 가면은 이제 할 데 없는데 그래 좋겠냐? 어? 네 말 해봐라 좋겠니?
6: 야, 걔들 삼촌이 내가 그러니까 내 탓일까?
1: 야, 삼촌 말이야 하나도 틀린 데 없다야. 나도 이제 감동됐다. 여보.
2: 예.
1: 우리야, 그 둘째를 보기요. 당신이 낳았어.
6: 야, 아버지.
1: 야, 네 동생 생기면 무슨 일이 나쁜 게 있니? 네 말해봐라.
6: 왜 없을까?
2: 나는...
6: 가. 정말 그면 클수록. 아버지 엄마 점점 늙을 게고 예? 그래 앞으로 내 가한테 형이사 아버지사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지 이게
4: 아이고
6: 그래 뭐 내한테 어느 막 큰 부담입니까 이게 아이 그렇습니까 예?
4: 야,
6: 생각해보죠 야 잠깐만
2: 엄마 어째 그치 여기 앉아 여좀 감정 어리고 어찌겠니 허거라 이따면 니 혼자서 고생하는 거.

좀 우리 저 네 동생 잘 키워서 줄 테니까 이게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다는 소리야. 저 우리 둘째를 낳는 거 동의하는 분들이 내 얼씨구 하면 좋다 해주세요. 얼씨구 좋다.

0: 청도에 살고 있는 엄정숙 씨가 그새 날 구산명절을 경축하던 시절을 그리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저는 청도에서 진달래 예술단을 꾸리고 있는 엄정숙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 해마다 구삼이 되게 되면 우리 남녀로서를 거느리고 도연은 없지 할 수 없이 제가 저녁이게 되면 오락실에다가 칭규산이라고 새겨놓고 빨간 꽃 진 사람은 칭자에 들어가고 파란 꽃 진 사람은 구자에 들어가고 노란 꽃 진 사람은 삼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딱 안패해가지고 지표물을 연습해서 했어요.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향이 친인들

0: 가족과 우리 동창들, 저는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고 70주년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주세요.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합니다.
1: 네, 그럼 엄정숙 씨가 연변저 순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하면서 요청한 노래 돌아라 우리 상모야를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처서가 지난 요즘 내 고향은 여름 더위가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합니다. 광동성 심수시에 살고 있는 강서리 씨는 연변에 다녀올 적마다 빠르게 변모되는 고향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면서 고향을 지켜가고 건설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항상 고향 연변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면서 노래 꿈꾸는 장백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가는 자치수 창대에 맞이하여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변모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되어 70년 조국 사랑을 펼치고 힘차게 고향 연가를 불러봤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구삼 명절을 잘 맞이하고 내 고향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약해보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여성 클럽의 유미화 작가님께서 김성기 작가님의 작품을 얼마 전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김성기 작가님의 글 석별의 정 참 좋은 글인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 클럽에는 유미환님, 영거리님, 최원문님, 향기님, 김경희님, 박정흠님, 박소님, 태평양보험님, 최화자님, 그리고 최소천님, 김성공님 함께 해주십니다. 와, 우리 가족분들이 다 모였네요. 반갑습니다. 아, 마침 오늘은 또 우리 가족분의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청취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의 생각 밖으로 더 많은 가족분들이 출석 체크해 주셔서 기분이 참 좋네요. 그럼 저의 기쁜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 최수호 가수의 얼쑤 들으면서 신나는 시간 보낼까요?

노래 하나에 우리 가족분들이 네 덩실덩실 춤추는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출석 체크 하나가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가 이 조선말 방송을 그래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또 누군가에게 저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호응 메시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김경희 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살짝 열어봤는데요. 어제도 한번 보고 오늘 다시 또 음향을 끄고 다시 또 문자를 음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마음은 하나, 우리는 어디에서도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요, 조선말 방송을 진행하는 저로서 정말 조선말 방송 좋은 글 또 이런 우리말 우리글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하죠. 그러기에는 우리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메시지 하나 이모티콘 하나가 우리말 방송을 좀 더 오래 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감격해지네요. 이렇게 생방송을 하다 보면 저의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께 네,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더 깊게 그런 정을 나누고 또 인연을 맺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최원무님께서 노래가 흥이 나네요. 맞아요. 흥이 나는 노래를 듣고 있으며 금방 보내준 또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복잡해 나면서 그냥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국 여성클럽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형국화입니다. 오늘도 라디오 앞에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네, 어떻게 우리 여성클럽 방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챗그룹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더우 천국님께서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어떻게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메시지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항상 증명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 호응하는 메시지 하나가 또 언젠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 돼줄 수 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준비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유미화님께서 김성기 선생님의 작품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 왜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 최고라고 하는가 하면요. 항상 남을 위하는 배려, 저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저는 잘 보이기에 그런 분들만 우리 가족에 딱 모인 것 같아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김성기 작가님의 글 석별의 정, 또 가슴 뭉클해지는 작품인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김경희님께서 마음이 뭉클해나는 노래죠.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점 또 이해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작가님의 글 석별의 정 만나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것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서늘한 10월 말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가을은 아름답다. 반짝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출렁이는 파도도 시원한 새벽바람에 남실거리는 꽃도 숲도 나무도 우짖는 까마귀 소리도 정답고 아름답다. 제주도의 가을은 가을이면 주황색 감귤이 길가에서나 농장원 어디에서나 주렁지고 탐스러워 길손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허나 나는 어쩐지 기분이 찹찹하고 슬프다.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단풍잎이 사르르 내 가슴에 스며드는 느낌이다. 한국 제주도 서귀포에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온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다. 내일은 어머니를 떠나 중국 청도로 돌아가야 한다. 2000년에 동포일세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막내딸 점자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있다. 불효자 이 아들은 1년에 한 번씩 어머니 뵈러 온다. 상봉이란 그렇게 눈물나게 반가우나 이별은 눈시울이 뜨겁게 슬프고 괴롭다. 밤마다 떠나는 아들을 부담고 통곡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저려난다. 마치도 이번이 마지막 리별인 것처럼 리별을 앞둔 나의 마음은 걱정과 괴로움에 시달린다. 아들이 있을 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들이 곁에 없을 때 운명할까봐 걱정스러워 자주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곤 한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긴긴 세월 파란 청춘을 다 바치며 폭염과 폭우와 광풍을 헤치며 꿋꿋이 살아온 엄마에겐 눈물이 마른 지 오래됐건만 이 아들 앞에서는 연약한 엄마였고 부드럽고 인정 깊은 여인이었다. 한 달 동안 나는 아침마다 92세 어머니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잡고 바닷가의 올레길을 산책했는데 그때가 제일 즐거웠고 행복했다. 곁에 계시는 어머니가 나의 존엄이고 자존심이다. 남에게 없는 존재가 나에게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올레길을 걷다 보면 소정방 폭포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면 꼭꼭 다리 쉬엄을 한다. 지면의 겨울물이 풀숲을 파고 헤쳐 수직 22m 되는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 폭포를 이루어 바다로 굴러간다. 이때면 숲과 폭포수의 물안개와 바윗돌이 하나로 조합돼 가관을 이룬다. 우리 모자는 폭포수가 떨어져 물갈귀를 덮치며 뽀얀 물안개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에 매혹돼 넋을 잃는다. 한 번은 어머니가 폭포수가 굴러떨어져 바다로 파고드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겨울물은 흘러 바다로 가고
사람은 늙어 하늘로 가는구나. 아흔을 넘긴 어머니의 유식한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여하간 모든 것을 인생과 대비하고 생의 끝자락을 연상시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아쉬움을 느끼는 듯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할 때는 휠체어에 태워 밀고 산책한다. 휠체어를 타는 엄마의 기분이나 휠체어를 미는 나의 기분이나 똑같은 행복이다. 바람결에 한해작거리는 노란 스카프와 하얀 파마머리는 가을나무의 단풍잎처럼 아름답다. 작년에 선물로 사드린 노란 스카프는 어머니의 호신용으로 잠시도 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들이 나의 곁에 있어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있단다. 지나가는 아침 행객들도 부러운 눈길로 아침 인사를 한다.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효자이시네요. 낯선 행객이 지나가면서 드린 인사말, 고맙고 기분이 활짝 핀다. 오늘 점심은 꼭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메밀 냉면집에 가서 메밀국수를 대접해야겠다. 내가 전날에 몇 번이나 어머니를 모시고 냉면을 대접하려 했으나 굳이 거절했다. 엄마의 담찬 고집은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식당 가서 돈 팔 게 뭐 있니? 집에서 먹는 게 맛있지. 하시며 선수 음식을 장만하신다. 서귀포 막내 여동생 점자가 말리건 말건 먼 곳에서 온 아들에게 내가 밥해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도마 소리도 예전 같지 않다. 전에는 야무지고 맵싸고 기운 차던 도마 소리가 뚝뚝뚝 무겁고 느리고 힘겹고

그래도 아들을 위해 선수 만든 음식을 아들과 마주 앉아 나누는 정이 엄마의 최대 행복이어서인지 만면에 웃음기가 차 넘친다. 손맛도 옛날 엄마 손맛이 아니다. 된장에 통고추를 넣고 밥위에 쪄먹는 그 맛 최고다. 지금은 없다. 그래도 엄마의 정성이 담긴 무소고기국과 칼치찜은 정감이 들고 최고다. 오늘 점심은 메밀국수집에 가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말했더니 생각밖이다. 가서 시원한 냉면을 먹자고 반갑게 대답한다. 집에서 접대하는 음식과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접대하는 음식이 분위기도 다르고 성의도 다르다.

근처에 있는 혼저 없어의 냉면집을 찾아갔다. 그때그때 눌러 만든 메밀 냉면집이고 맛도 일품이어서 링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또 어머니가 메밀 냉면을 특히 좋아하신다. 냉면 두 그릇과 삶은 흑돼지고기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부탁했다. 엄마와 술 한잔 나누고 싶다. 평시에는 술을 드시지 않지만 아들이 오면 반갑게 한잔 드신다. 동생들과 술 한잔 할 때면 꼭 끼어 앉으신다. 엄만 아들이 그리 좋아? 우리 학원 술 한 번 안 하면서 아들이 오면 술 안 해? 오빠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지? 여동생의 아기 없는 핀잔이다. 그래도 아들이지. 너도 아들 키워보면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죽을 땐 아들이 곁에 있어야 해.

아는지 근년에 와서는 더더욱 아들만 아들이란다. 딸과 함께 살면서 아들만 아들이라 하니 한마디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려주기도 한다. 이윽고 주문한 음식이 상에 올랐다. 어머니께 술 한잔 부어드렸더니 반가이 받으신다. 그러나 어딘가 슬픈 내색이 은은하다. 이 술이 리별을 의미해서인지 아니면 영별을 예감하는지 레엘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술잔을 기울이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월을 봐서는 더 살아야겠고 나이를 봐서는 빨리 죽어야 하겠는데 아들이 왔을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아들이 곁에 있을 때 죽는 것이 어복 중에 첫째 가는 사복이란다. 엄마가 자주 외우시던 말씀이 또 내 가슴을 쓰리게 한다. 나에 대한 엄마의 정성과 사랑을 100분의 1도 갚지 못했는데 좀 더 효자 노릇을 하도록 시간의 여지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걱정 말고 집에 가보거라. 애들도 건사해야 하고 너 할 일도 많겠는데 가보거라. 그리고 당뇨약은 꼭꼭 챙겨 먹어야 한다. 너 건강이 내 복이다. 하시며 술잔굽을 내쉬었다. 눈굽을 적시신다. 아들 걱정을 늘 안고 사신다.

엄마도 심장병 약을 꼭꼭 챙겨 드셔야 해요.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자주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두 심장이 함께 율동한다. 그림 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 가을꽃, 그 속에 엄마의 황혼이 오래오래 피어나길 바랬다. 맛있어요? 맛있지. 누가 산 건데? 어머니 얼굴엔 함박꽃이 피어난다. 내일을 기원한다. 노란 단풍잎이 가을바람에 속삭이며 정을 나눈다. 내일도 엄마와 함께 손잡고 바닷가 올레길을 산책할 수 있길. 내일도 휠체어를 밀고 엄마와 함께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길. 내일도 목에 건 엄마의 노란 스카프가 노란 단풍잎과 함께 바람결에 팔락이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란다. 결산하러 카운터에 갔다. 복장이 터진다. 정신이 아찔하다. 가슴이 미어진다. 어느새 어머니가 결산했다는 것이다.

네, 금방 우리 여성 클러비츠 그룹의 유미화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성기 작가님의 작품 석별의 정을 만나봤는데요. 노래 한 곡이 다 흘러갔음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야, 제가 낭독을 하다가 하마터면 끝까지 낭독을 못할 뻔했는데요. 겨우겨우 참아가며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 이렇게 감정 조절이 가끔은 안 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돼서 조금 힘겹게 낭독을 마친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글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곤 하죠. 그렇죠? 그 순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와의 리별이 아쉽다면 혹은 그리움이 밀려온다면 조용히 전화 한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김성기 작가님의 작품과 함께 조금이나마 마음속의 따뜻함과 감동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가끔 이런 작품을 읽다 보면 저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더 가슴에 와닿고 그만큼 더 뭔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92세 로머를 두고 계시는 김성기 선생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김경희님께서 현실을 잘 묘사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야기 참으로 감동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감동받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요. 정말 읽는 내내 감동으로 차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미리 글을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짐을 하고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울컥울컥해지네요. 그리고 박정흠님께서 부모들의 마음은 다 한 가지인가 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 걱정,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아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님들도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좀 그랬죠? 지금은 오히려 네, 딸딸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박선님, 유미환님, 네. 감동의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다 이모티콘 하나로도 뭔지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개울은 흘러 바다로 가고 사람은 늙어 하늘로 가는구나. 한인 천리적 인생 법칙을 내리는 어머니의 말씀에 목이 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이런 메시지에 정말 감탄을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은 방송을 청취했을 때 네, 어떻게 적고 계신가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낯선 행객들의 인사말에서 필자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더 한결 느껴집니다. 글자마다 구절마다 효심으로 쓴 필자의 글, 아나운서의 감성 깊은 낭독으로 감명 깊게 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공감 또 응원의 메시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최서천님께서 90세가 넘는 러머와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한 일상인데, 그렇죠? 한 끼 음식과 올림길 서원이 듣는 내내 눈물샘이 흐르게 하네요. 맞아요. 저는 제주도에 여러 번 다녀와서 그런지 올림길, 정방폭포 뭐 이런 익숙한 단어가 나오면서 그런 풍경과 함께 휠체어에 로몬을 태운 김성기님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면서도 또 뭔가는 마음 한구석은 뭐라고 할까요? 좀 무거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렇지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너무나 많은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도 오래오래 옆에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네, 김성기님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도 행복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했지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특히 젊은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소님께서 마음 담은 낭독에 빠져들어 석별의 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그룹의 영거리님도 사실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됐을 것 같은데요. 박정흠님께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맞아요. 김경희님께서 그게 생방송의 매력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 매력에 빠지는가 봅니다. 사실 많은 실수, 실수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용감하게 매일 마이크 앞에 앉는 건 여러분들의 포용과 또 여러분들과 이런 생동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서입니다. 유미화님께서 김성기 선생님의 좋은 글, 항상 매력에 넘치는 현곡화 낭독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은 사랑이 넘쳐난다고요. 그리고 향기님께서 너무 감동입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저도 몰래 쉼없이 흘러내리네요. 우리 가족분들 다 마음이 약한 분들이야.
어쩌죠? 저를 닮아서인가요? 우리는 다 비슷한 그런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따뜻한 감동의 시간을 함께 했네요.

지금 시간 5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내게 맞는 책입니다. 내게 맞는 책을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책속에서 얻는 에너지는 아마도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것도 고도의 훈련이죠. 책 한 권을 잘 만나면 그것이 인생의 책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더불어 책 속의 글들로 치유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네, 책 속의 글들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게 다가와 내 것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책으로 독서의 매력에 빠져보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비례화님의 수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요즘은 정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주변이 새롭게 변한다. 여기저기 뜯어고치고 새롭게 장식하고 그 때문에 출행의 불편을 느낄 때가 많기는 하지만 괜찮다. 건설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얼마 전 멘탈 붕괴를 겪었다. 아니, 아침까지 흐느적거리며 멋스럽게 늘어졌던 우리 동네 가로수들이 퇴근할 때 보니 정동이 몽텅 잘려나간 것이 아닌가. 지난 세기 90년대에 심어놓은 애송이 가로수들은 20년 세월을 거쳐 어느새 아름드리로 자라나 우리 동네만의 독특한 풍경을 이뤘다. 길 양현에서 로면적으로 향해 희우듬하게 자란 가로수들은 무성해지며 텃날 같은 모양새를 이뤘고 여름이 되면 따가운 햇볕을 막아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었다. 무성한 잎 사이를 뚫고 내리비치는 햇빛은 바람결에 흔들거리는 잎과 더불어 길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며 춤을 췄다. 그래서 진로구로 뒤덮인 터널 같은 그 길을 지날 때면 늘 기분이 정화되곤 했다.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참나무 길이나 일본 기다큐시의 기와치 후지엔에는 비하지던 못해도 오래된 것이라곤 거의 보기 힘든 요즘에는 그나마 콘크리트 도심 속 정말 보기 드문 녹색 지대였는데 하루 밤새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강풍이 불거나 큰 눈이 내리면 나무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있어서 잘랐다는 해명을 듣고서야 입을 꼭 다물긴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가로수로 적합한 앙바트만 나무를 심을 것이지. 이외에도 아름다움이나 디자인, 오래된 전통이나 무드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기본 기능에만 집중한 일들이 비일비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번역가 림소화의 수필 이방인에는 이런 일화가 등장한다.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동생이 뜨락 한켠에 붉은 벽돌에 모승하게 피어난 이끼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나팔꽃에 제초제를 뿌려놓았길래 그 영문을 물었더니 먹지도 못하는 이끼와 나팔꽃을 해선 뭘 하겠는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끼와 나팔꽃의 아름다움을 깨쳐주기 위해 그는 책장까지 번져가며 한 시간가량 흥분에 차 연설을 했지만 며칠 뒤 동생은 끝내 삽으로 누렇게 죽어버린 이끼와 나팔꽃을 쳐내버렸다. 말문이 막혀버린 김소화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리 하고 장탄식을 했다는 이야기다.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는 말과 반대로 짐하면 된다라는 식이다.

몇 년 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일행 중 어떤 사람이 어디를 구경하든 쩍 가면 고향의 관광지와 비교하면서 고향의 것은 건물이 얼마나 큰데 여긴 너무 작다. 고향의 건물들은 일매지게 한 줄로 서 있는데 여긴 들쑥날쑥하다는 둥. 그저 스케일만 비교하기에 흥이 싹 깨져버렸다. 당신에게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결여됐어요 하고 그의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일깨워주고 싶은 충동까지 일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일찍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름다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봄에 땅을 뚫고 나온 민들레도, 나뭇가지에 앉아 우짖는 수수한 참새도, 무심코 흘러가는 구름도,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가 나무를 깎아서 만든 투박한 쪼끌상도, 잔잔히 살펴보면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생활 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우리는 기본 기능에 만족하던 대로부터 점차 질과 디자인을 따지게 됐다. 앞으로는 디자인이 미래 가치라고 한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 안목이 없다고 해서 불편함을 겪지는 않을 테지만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더 질높고 정교한 삶을 누린다는 점은 확실하다. 어떤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풍경, 세련된 디자인 앞에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대개 비슷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은 옷을 하얗게 빨아입었고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보는 정취를 누리곤 했다. 요즘 세상은 문맹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미맹이 무섭다. 어떤 사물에 대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기본 기능만 제대로 돌아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미맹으로 연락하게 한다고 한다. 사물의 가치는 고유의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설사 기본 기능을 상실했다 쳐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거나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거나 혹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어떤 아우라를 뿜고 있다면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안목을 타고난 사람은 마음속에 세 번째 눈이 있어 그런 것들을 영케 잘 가려보고 높이 산다. 물론 미에는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안목이 달라 백화만발의 풍경을 이루어내지만 말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려나님의 수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거슬러 올라가서 일찍 중국의 미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전파되고 추구됐다. 동양 나라에 심오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서양에서도 한때는 중국식 가구를 선호했다. 피카소는 일찍 재백석의 수목화를 모사하면서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참이나 서툴다. 그동안 우리는 기본 욕구에 충실했고 기본 기능에만 집중하면서 미학에 대한 연구가 적었고 미학이 발달할 수 있는 여유가 적었다. 우리 교육에서도 미술은 뒤로 밀려나서 고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주요 과목에 시간을 내주기 일쑤였다. 미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자기 주장이 확실한 패션보다는 요즘 뭐가 유행한다 싶으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 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틀림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안목은 애초에 타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목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적어도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술 소양, 정서 함양, 감수성과 창의력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해야 한다. 안목은 키울 수 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처음에는 몸이 건조하고 따분해서 그만둘 생각을 하다가 어쩌구려 34년을 일한 뒤에는 서서히 살아난 자신의 안목을 두고 책까지 써낸 사례가 있다. 그는 책에서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찾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란다. 밑쪽 안목은 감식 안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피력한다.

미학과 장세영은 일직 인생에는 네 가지 경지가 있다. 욕구의 경지, 지식력의 경지, 도덕적 경지, 심미의 경지. 그중 가장 높은 것이 심미의 경지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심미 능력이 없다면 생활은 따분하고 메마를 것이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향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다. 그것은 절대 돈으로 두고 사는 사치스러움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찌어찌하여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미적 감각의 교류로 인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한다거나 채통을 잃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 미욕, 덕욕 교육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일찍 남경의 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재인 륙조 운물예터가 지워지고 거기에 서양 조각상을 세워서 의론이 분분했던 적이 있다. 일반 사람이 미맹이라면 그냥 예술을 모른다는 데서 거치겠지만 어떤 결책을 내리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미맹이라면 예술을 말살할 수도 있으니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아름다움을 말살하는 폭행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도록 미맹 퇴치 사업이 하루빨리 진척되기를 바랄 뿐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슬이님의 방송으로 약은 약사에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한입안에서 열 달을 함께 살았던 못토개가 없어졌다. 기나긴 구강치료 끝에 입천장과 잇몸에 박았던 못이 사명을 완성했다. 구강벽을 긁을 때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언제 빼버리나 일각이 3초였는데 후에 적응을 하고 나니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존해왔다. 연약한 피부에 뛰어난 적응력을 놀랍게 확인했다. 못을 박을 때 마취를 했으니 뺄 때도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별 동정 없이 제거했다. 혀로 핥으면 뾰족한 것이 다이며 계속 존재감을 과시했었는데 정작 없어지고 나니 약간 이상하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더니 그 사이에 함께했던 새로운 구강 식구도 밉든 곱든 계속 같이 가는 줄로 착각했었나 보다. 이제 못을 뽑으면 그 자리는 언제 메워지며 통증은 언제까지 가나 궁금하기도 했었다.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일인데 미리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별것도 아니었다. 노련한 간호사들은 주사를 놓을 때 환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면서 손가락으로 찌르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완성한다. 그런 상황이었다. 프로는 프로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치과 의사들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도 웬만하면 이를 뽑지 말라고 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교정에 들어가다 보니 기나긴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됐다. 아예 뽑아버리고 한 번에 씨름 놓았을 걸 그랬다고 약간 후회도 했었지만 한 달 두 달 넘겼더니 생생한 치아 하나를 통째로 보존했다. 노력과 견뎌온 시간은 헛됨이 없이 성실하게 주인한테 보답했다. 하루 세 때를 먹는 필수 경로인 구강의 치료는 병원에 갈 때마다 신경 쓰이는 일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이른 시간으로 예약을 잡는다. 전날 저녁과 이튿날 아침에 양치를 한 뒤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면 그래도 다소 시름이 놓인다. 치과 의자에 누워서 입을 벌리는 순간 입안에 뭐가 있을까봐 밤마다 걱정이다. 환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사가 말은 하지 않지만 환자 또한 의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라는 게 있다. 구강치료는 인내력의 연속이었다. 보름씩 휴가를 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이 아니거니와 하루 8시간을 지속해서 속도를 내는 치료도 아니다. 어떤 주기는 석 달을 걸려야 한다. 석 달 동안 음식은 어떻게 씹어 먹냐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게 왜 어릴 때부터 구강 청결과 보호를 잘 하지 이제야 와서 이 고생을 하냐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든다. 그런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더니 어떻게 오물거리든 간에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은 없었다. 참고로 쉽지 않고도 넘길 수 있는 맥주가 전례 없이 고마운 식이었다. 아무래도 치과다 보니 젊은이들보다는 중노년이 많이 찾는다. 자식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오는 노인분들도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와 의사들이 자식 역할까지 겸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의 예약도 의사가 다 가르쳐줘야 하고 번호표를 뽑고 나중에 결제를 할 때도 간호사가 거들어야 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언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또 옆 사람이 보기에는 친절하지 못한 것 같은 오해도 낳는다. 환자야 몇 번만 오면 되고 언젠가는 치료가 끝나겠지만 병원은 1년 365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니 의술도 의술이거니와 여러 경우를 인내해야 하는 마음의 수련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적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상사를 찾아 신고한다며 권익을 주장하는 환자도 만난다. 걸핏하면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환자한테 불친절한 의사나 간호사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 판단의 기준은 환자의 나름이다. 원래 신고라는 게 병원뿐 아니라 어떤 직종에서든 시끄러운 일이다. 나중에 모고로 밝혀지더라도 영 개운하지 못한 게 소송이다. 급하면 누르는 게 120이고 찾는 게 병원이면서도 의환 모순은 그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가족의 병이 급하고 본인의 아픔이 최고의 고통이다. 의사로서는 수많은 환자를 접촉하면서 냉철한 판단에 따라서 침착하게 움직이지만
환자 혹은 가족으로서는 그게 차가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의사가 환자보다 더 놀라고 갈팡질팡하면 그게 더 문제인데도 말이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만 커간다.

네, 구슬임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약은 약사에게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는 듀오가 있다면 뭘까요? 세계적인 자기치유 전문가 루이스 헤이의 긍정 수업 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실로 치유되려면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고 그 병을 애워싸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문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차 병을 앓을 것이 분명해요.

병을 다시 얻는 이유는 많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병의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적, 정신적, 정서적 치유를 제대로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육체적, 물질적 차원의 국한에서는 안 됩니다. 한번 망가지고 훼손된 신체적 고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속 슬픔과 아픔을 동시에 어루만지며 보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소비사업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사업이든 소비자 소비사업이든 사실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그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대중보호스, 퇴근길 골목의 숯불구이, 핸드폰 통화, 연인들이 함께 보는 영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도소매, 교육, 금융, 공공관리, 과학기술 서비스 등 농업과 산업 이외의 3차 산업 모두가 바로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우리 성에서 소비사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성 지역 총 생산액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소비사업 부가가치는 9,500억 원을 넘어 전성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제 성장 기여율이 70%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전성 취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세수 소득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생산적 서비스업 가운데서 교통 운수업의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총 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룡운그룹 CCR 종합물류단지에서는 작업자들이 바비큐 고기를 분류하고 포장하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급속 냉동해 신선도를 유지한 뒤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동북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물류단지인 이곳에는 고품질 창고, 전문 조온 물류 등 하드웨어 시설 외에도 하여, 환적 운송, 유통 가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20여 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효율적인 유통 덕분에 각 기업은 평균 운송 비용을 5에서 7%포인트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단지의 물류 서비스 용량은 교통 운수 서비스업의 급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성은 창고 면적 27만 평방미터, 5만 5천 톤 수용 냉장 창고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입체 교통망이 뒷받침한 덕분입니다. 철도 운행 거리는 7,230km로 전국 5위, 도로 운송 총 길이는 16만 9,000km로 동북 지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흑하 도로 교량, 동강 철도 교량은 국경 간 물류의 새로운 회랑이 됐고, 할빈 공항은 전국 10대 항공 허브에 이름을 올렸으며, 무원 강해 복합 운송은 북방의 식량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물자 유통이 원활해졌으며 대통로가 큰 발전을 이끌어 용강 제조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용강의 맛이 사방에 퍼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 도매 소매업 부가가치 년평균 성장률이 4.5%, 온라인 소매 판매액이 년평균 15.2% 증가했습니다. 전통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장은 용강 경제의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분업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여러 신형 서비스 업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적 서비스업은 지원 역할에서 선도 역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금융 지원에 이르고 또 정보 서비스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업과 실물 경제의 융합이 깊어질수록 산업 업그레이드의 자신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 첨단 모토 산업 디자인 센터에서 중국 석유 유량 검측용 전기 구동 시스템이 곧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는 석유가스 업계의 기계식 전동 가속 난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급 최초의 산업 디자인 센터인 할빈 전기그룹 첨단 모토 산업 디자인 센터는 현재 에너지, 중공업 등 여러 업종의 설비 디자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은 스마트 공장 334개, 국가급 시범 사업 121개, 서비스형 제조기업 59개를 육성했으며,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이 년평균 12.9% 성장했습니다. 용강 제조는 이제 용강 디자인과 용강 혁신의 날개를 펼치게 됐습니다. 생산적 서비스업의 핵심 동력 외에도 생활적 서비스업이 가져오는 온기가 있습니다. 이는 민생의 날로 향상되는 삶의 질과 갈수록 활발해지는 내수 시장의 활기 두 측면을 동시에 아우릅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관광업은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을 머물게 하고 골목골목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업체들이 부를 얻게 합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은 1억 7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객 총 지출이 2,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화관광 열기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의 현급 지역 관광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화하 동극에서 신주 북극까지, 온천의 고장에서 화산의 도시까지 곳곳에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전통농업 현인쌍합산 지표원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경유 관광을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 작은 현에서도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고 음식 숙박 소비도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소득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현지 철성산 관광지의 인력 수요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성의 숙박 요식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9.4% 증가했고 문화 체육 오락업은 연평균 14.1% 증가했습니다. 공연 기획사는 60개에서 336개로 늘어났으며 실버 관광 열차를 통해 연평균 약 1천만 명의 고령자가 용강을 찾아 체류하며 건강 휴양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한 빙설경제의 총규모는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 눈에 띄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4,855억 2천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왕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가 내일의 산업이 되며 다수의 서비스업 중점 프로젝트가 흑토지에서 힘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11번째 시간입니다. 곽상이 렴프 쪽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1: 박 원장.
2: 아니, 여기서 뭐라고 계십니까?
1: 자를 기다리고 있었네.
0: 곽상을 부른 사람은 로 모범이었다.
2: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 어떤 로병들은 이젠 자기 임무는 끝났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네.
0: 로병이라는 말에 곽상은 피뚝 지피는 데가 있었다.
2: 혹시 애꾼을 두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1: 그거 아니곤 누구겠나?
2: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1: 부대가 이 고장에 와서 생산에 종사하게 된 다음부터 그는 거포 며칠 일하지도 않았네. 일하러 나가서도 끙끙 아름 소리를 내면서 귀병을 하거든. 그래서 한 번은 지도원이 비판을 좀 했더니 아예 구들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네.
2: 안 되겠군요. 한번 단단히 혼내줘야겠습니다.
1: 아니, 자네는 또 그 본세로구만.
2: 다른 사람이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혼내주지 않으면 부대 규율이 뭐가 됩니까?
1: 사실 우리 전사들은 모두가 훌륭하단 말일세.
2: 애꾼도 전투에서야 얼마나 용감합니까?
1: 그러길래 사람은 갈라볼 줄 알아야 하네.
2: 그 말이 맞습니다.
1: 애꾼은 애를 먹이는 습관이 있지만 심성은 좋은 사람이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급별에 있으면서도 자기 리익만 챙기기에 급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사람도 있고.
2: 혹시 누굴 말하는지?
1: 금방 자네와 같이 오던 사람 말일세.
2: 류경장이요?
1: 그래, 요즘이 어느 때인데 해종일 잔치할 생각만 하다 보니 사업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관계치 않아.
2: 저도 오늘 그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1: 요즘 정세가 긴장한 데다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자는 연장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잘 생각해보고 처사해야 하네.
2: 네, 정시가 긴장해졌으니까 잘 정리해야지요.
1: 이번에 고향에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전처럼 전사들과 같이 아무 때 아무 곳에나 장난을 쓰지 말고 자신부터 잘 다스려야 하네. 그렇지 않다가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전을 잘 거느릴 수도 없으니까.
2: 명심하겠습니다.
0: 곽상은 아버지와도 같은 로모범이 항상 자기를 지켜보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것에 깊이 감사했다.

0: 그날 저녁 곽상은 밤늦게까지 지도원한테서 자기가 집에 가 있는 동안 부대의 정황을 요해했다. 한쪽으로 지도원의 말을 들으면서 곽상은 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무르익혔다.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잠자리에서 일어난 곽상은 오늘은 우선 액군과 담화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세숫물을 떠놓았다.
1: 와, 시원하다.
0: 곽상이 한창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데 일반 반장이 쪽지를 들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2: 어? 무슨 일이요? 액군이 도망쳤습니다.
3: 뭐라고? 액군이 도망쳤다고?
2: 네, 사실입니다.
0: 그 말을 들은 지도원도 벌떡 일어섰다.
4: 아니, 일반장 동무, 대체 어떻게 된 판이오?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소. 그가 도망칠 것 같으니 주의하라고.
2: 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된 일인가 차근차근 말해보.
0: 어제 로모범에게서 매사에 주의하라는 충고를 들었는지라 곽상은 퍽 침착했다.
4: 액군은 평소에 불평불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주의를 돌렸어야지.
2: 그 친구한테 기회를 주고 말았군.
4: 아니, 기회라니.
2: 그 친구가 얼마나 욕바로. 내가 어제 돌아와서 밤늦어 자리에 든 걸 알고 뺑소니를 쳤지 않았어.
4: 그 친구라면 그럴만도 하지.
2: 반장 노모, 동무손에 쥐고 있는 건 뭐요?
5: 그가 남긴 편지입니다. 어디 보겨.
0: 반장이 편지를 넘겨주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빨이 적혀있었다.
6: 경계하는 전부 책임 동지들, 이젠 혁명도 끝났으니 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나 스스로 비술한 겁니다. 난 이제 당신들의 비판을 받으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널리 양해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잘 대접할게요. 공명정대한 사람은 음특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부대의 물건은 다 두고 갑니다. 총도 닦아놓았습니다. 왕대발.
0: 조금 차분해졌던 곽상은 그 편지를 읽고 나자 다시 화가 부쩍 통했다. 편지를 내동댕이 친 그는 싸창을 어깨에 맸다.
2: 언제쯤 도망친 것 같소?
5: 자정이 지나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2: 어느 길로 가는지 아마나? 큰 길이요 아니면 오솔길이요?
5: 동구바까지 나갔다가 오솔길에서 그가 쓰던 수건을 주었습니다.
2: 그럼 큰 길로 추격하교.
5: 네? 오솔길에서 수건을 주었는데 큰 길로 추격하다니요.
2: 이건 우리를 그쪽으로 유인하려는 거요.
5: 아, 그 친구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그 친구는 요기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 머리가 잘 돌거든. 자, 가교.
4: 아니, 연장 동무네 가지 마. 내가 갈게.
2: 알았어. 아, 그런데 그 애꾼은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 한 사람 더 데리고 가.
4: 누구 말이요?
2: 화정바. 네? 동부가 지도원을 따라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잡아와야.
7: 알겠습니다.
0: 지도원이 반장과 화정방을 데리고 떠난 다음 곽상은 생각에 잠겼다. 액군 왕대발은 참군한 지 오랜 로병인데 전투에서는 언제나 지혜를 발휘하여 잘 싸우지만 평소에는 상급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엇나갔다. 점심때가 지난 지 한참 되어 화정방이 달려왔다.
7: 오! 액군을 잡았습니다.
2: 수고했어.
0: 화정방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액군이 배낭을 메고 령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곽상이 령부에 도착하니 애꾼은 배낭을 깔고 앉아 여유작작하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기색은 전혀 도망친 사람 같지 않았다.
2: 왕대발, 어디 좀 말해보라고. 왜 도망쳤는지.
6: 련장 동무, 그렇게 성낼 것까지야 없지 않소.
8: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 할 얘기가 있으면 천천히 일어나면 될 걸 가지고.
2: 말장난 그만하고 왜 도망치는가 묻고 있잖아.
8: 아니, 이거 뭐 내겐 민주도 없어?
2: 뭐? 민주?
8: 난 도망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지도원한테 좀 물어보. 내가 그한테 몇 번이나 말했다고. 아, 그런데 당신들은 왜 실제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빈소리만 하는가 말이오.
2: 이거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제 쪽에서 되려.
8: 제대로 말하면 당신들이 빈소리하지 않으니 나절로 빈소리할 수밖에 없었지.
0: 한쪽에서 그 말을 듣던 연락병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9: 저분이야 러병이니까 자기 절로 얼마든지 빈손할 수 있겠죠.
8: 내 숨이 같은 이라고 지금 날 씻가서 그러는 거야?
0: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지도원이 나섰다.
4: 옹대발롱모, 좀 생각해보시오. 당과 사적으로는 물론 정군적으로도 동부처럼 애를 먹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부는 혁명을 한지도 여러 해가 되는데 그렇게 애를 먹이고 낙후해서야 되겠소? 동부는 그래 창피한 생각도 들지 않소?
8: 아니,
4: 그래, 속 시원히 말해보.
8: 난 애를 먹였다는 건 성인하지만 낙후하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래, 툭 털어놓고 말해보기요. 내가 언제 돌격에 앞장서지 않은 때가 있었단 말이오. 내가 언제 비겁하게 놀았는가 말이오. 내가 언제 쓸개 빠진 짓을 했는가 말이오. 동서남북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머나먼 행군길에서 내가 당신들보다 걸음을 적게 걸었단 말이오. 난 공로는 세우지 못했지만 고생은 남들 못지않겠소. 아니 그런데 어?
2: 그래서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도망쳤다는 말이오?
8: 그런 건 아니오.
2: 그럼 뭔데?
8: 아, 당신들은 왜 빈말만 하오?
4: 뭘 보고 우리가 빈말을 했다는 거요? 어디 좀 얘기해보.
8: 좋소. 그럼 내가 좀 말해볼게. 첫째, 일본 놈들과 싸울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소? 외놈들을 때려 엎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아, 그래서 외놈들을 때려 엎었지. 그런데 당신들은 또 뭐라고 했소? 장계석을 때려 엎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안 그랬소? 자, 그럼 이제는 외놈들과 장계석을 때려 엎고 혁명도 승리했는데 당신들은 왜 나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말이오.
2: 우는 소리는 작작하라고. 동무도 승리의 과실을 한몫 타지 않았소?
8: 그렇소. 난 확실히 승리의 과실로 땅을 분배받았소. 하지만 땅이 있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단 말이오. 땅만 있으면 곡식이 저절로 자라날 수 있소?
2: 하지만 아직도 적이 있다는 걸 잊었어야 되겠소?
8: 뭐? 적이라고? 어휴, 적이 어디 있어? 좀 말해보.
0: 옆에 있던 화정방이 왕대발이 말에 대답했다.
10: 대만에 있죠? 그래, 대만에 적이 없단 말이오?
8: 그럼 대만을 칠 때 날 부르라고. 전쟁을 한다면야 어느 전사인들 오지 않겠나?
2: 이런 한심한 친구라고야 미국 놈들이 조선을 침략한 건 뭐로?
10: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신문도 보지 않고 정치 강의 시간에는 책에다 아이들 그림이나 그리는 사람인데 그가 알 리가 없죠.
0: 화정방을 흘겨보던 왕대발이 다시 반격했다.
8: 동물들의 말대로 하면 혁명이란 건 끝이 없단 말이구만. 그래, 한생을 군대에 써야 한단 말이오?
2: 더 기말할 것 없이 저 왕대발을 영창에 가둬.
8: 네? 영창 생활도 못할 거야 없지. 배상급 간부도 규례를 위반하면 영창에 들어가는데.
0: 그 말을 들은 곽상은 왕대발이 이전에 자기가 포로를 사살한 일로 처분받은 사건을 들먹인다는 걸 알고 발끈했다. 바로 그때 영부의 연락병이 급히 달려왔다.
11: 보고! 连장!
12: 진원 동지!
2: 무슨 일이오?
12: 포안부에 급히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2: 아, 대체 무슨 일이 생겼소?
12: 긴급 통지입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4: 아, 빨리 가기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0: 곽상과 지도원이 탐부에 도착하니 회장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등군 탄장이 부상을 입고 후방병원에 가있기에 정치위원 주부가 회의를 사회했다.
4: 동부들, 목전의 형세는 아주 소놈합니다. 지금 미국 침략군이 인천에 상륙한 후 조선인민군 주력부대는 퇴로가 끊기어 아직도 남부전선에서 후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0: 불구하고 미국 침략군은 벌써 38선을 넘어서서 북으로 침범해오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임시수도 평양이 포위되고 조선민들의 운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조석과 당중앙에서는 즉시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여 항미원조선쟁에 참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는 상급의 명령에 따라 가을거지를 즉시 중지하고 무기들을 정비하며 동원사업을 잘하여 사흘 뒤에 명령이 내리면 곧바로 떠나야 합니다.
1: 회의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회의장에서 나와 령부 쪽으로 향한 길로 곽상이 앞서고 지도원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2: 지동훈 동무, 동무 결심은 어떻소?
3: 더 말할 게 있소? 싸워야지.
2: 그래, 싸워야지. 모주석의 결정이 얼마나 영명하? 지난날 우리는 일본 놈들과도 싸워봤고 국민당 놈들과도 싸워봤는데 우린 아직 미국 놈들과 싸워보지 못했거든.
3: 그럼 이번에 미국 놈들과 싸우기도 했으니 속이 뚫리다 말이오?
2: 그렇지. 이제야 미국 놈들과 맞다들어 싸울 기회가 생겼단 말이오.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놈들을 호되게 답세해야지.
3: 광련장, 제국주의자들이 알면 자네를 호전분자라고 하겠구만.
2: 난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요. 야, 아무 때든 일단 싸운다는 말만 들으면 온몸에 기운이 맞붙인단 말이오.
3: 그런데 광련장, 동원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지 않소?
2: 사흘 안으로 동원까지 하려면 시간이야 딸리겠지.
3: 지금 뒷걸음질 치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는데 외국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줄지 걱정이군.
2: 별 문제 없을 거야. 지도원 동무는 우리 전사들이 어떤 동무들인지 잘 모르고 있어? 평소에는 애를 먹이는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관광고비에는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건 내가 여러 해를 두고 겪어본 사실이오. 지금 우리 분공하기오.
3: 그렇지, 분공해야지.
2: 돌아가는 길로 지부위원회를 열자고. 동우는 다른 지부위원들과 함께 동원사업을 책임지고 낙후한 동무들은 다 나한테 맡겨. 내게 좋은 수가 있어.
1: 곽상은 배심 좋게 말하고는 싱긋 웃어 보였다. 전쟁을 한다는 말을 듣고 곽상이 한창 흥분으로 가슴을 들먹일 때 같은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곽상 내 연에 소속된 영의영장 류키영이었다.
4: 왜서 당중앙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전국 대륙에서 23년간 전쟁을 하고 이제 금방 전쟁이 끝났는데 또다시 전쟁을 하라니. 그것도 선진 무기로 무장한 미국 사람들과?
1: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당중앙의 결정이 영명하다고 하니 그도 마지못해 응부했으나 속에서는 숱한 의문 부호가 물결치 올랐다. 특히 이 결정은 그의 결혼 준비에는 결정적인 타격으로 될 수 있었다. 온갖 생각으로 골몰하던 그는 결혼 날짜를 앞당겨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이튿날 아침 그는 말을 타고 80리를 달려 위생부가 있는 함양에 이르렀다.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황금바람은 여름 내 무더위에 지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식혀주고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에 맞이하는 연변저순적 자치주창 뒷 축복의 노랫소리가 하늘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풍요로운 가을의 축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연변저순적 자치주창 뒷 뜻깊은 날입니다. 우선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명절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뜻깊은 구삼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행복의 락원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들어 내 고향 연변이 날 따라 활기롭고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삼 명절을 맞이한 고향 분들의 활짝 핀 웃음꽃 속에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행복한 우리네 생활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왕청현에 거주하고 있는 진성화 씨는 순수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고향 사람들을 볼 때면 자부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분들이 구삼 명절을 잘 보내고 앞으로 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우리네 명절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고향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은은히 풍겨오고 있는 가을의 향기 속에서 파란 하늘가에 구산 명절 축복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미영 씨는 타향살이 10여 년이 지났어도 꿈결에도 늘 부지런하고 순박한 고향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분들과 어릴 적 친구들에게 구산 명절에 문안을 드리고 싶다면서 소품 우리집 경사를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글쎄, 아 거기에 글쎄 왔다가는 가고 갔다가는 몇 달 후에 얻은 게 아 요렇게 요사스럽게 나를 임신 따가방 시켰지 않까? 내 그래서 이거 나그네가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없애버리자 또 달 수는 못한다고 아이 된답니다. 내 그래 여지간에 욕을 내서 지금 속이 싹 타서 속이 탈 게 없지. 나무 되는 거 가지고. 오야, 어저께다. 이렇게 애를 맺기까.
1: 아 여보, 서남이 아기 딸이 왔어.
0: 아, 올 때 되면 오겠지만.
1: 어제 소아 계속 아이디어.
0: 야 눈치도 없다. 지금 소아이 되는 문제인가.
1: 아 그래 그래 내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했대.
0: 아이고 내 원령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1: 그래 뭐 이랍대. 뭐 위 어떻답대.
0: 냈답대다.
1: 응? 누기.
0: 네.
1: 뭐? 당신이?
0: 예.
1: 아이, 당신이 이 나이 임신했단 말이오.
0: 아이고, 정.
1: 아, 그건 누기 거짓었어. 저 그런 거짓말 누기 거짓었어. 저기.
0: 아이고,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이고.
1: 에이 새끼들 지금 저기 듣기 싫어.
0: 야, 내 임신했길래 지금 했다지.
1: 아, 좀 그만 그런 허망 소리를 어디가 하지 마야. 창피스럽게야.
0: 아이, 그게 무슨 창피스럽습니까? 심장금한테 다 해야지. 무슨
1: 아, 이게 어째 저 갱년기 오더만은 저 상상 임신했잰가? 아니 하나도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0: 야.
1: 저 처남이 오래 좀 오겠는데야. 처남 앞에서 그 허망 소리를 하지도 마.
0: 간 언영 다 안다.
1: 무슨 안다고?
0: 예.
1: 그래 그저 그런 거짓말 눈길이 머리 앞에 주시 없다지.
0: 무슨 주시 없다기는. 누나 축하. 대단히 좋아하지.
1: 축하는 개코 같은 축하. 아이고 그게야 저를 놀려주는 게라.
0: 야 정말 당신
1: 이 뭐여
0: 보시오.
1: 염병병머니라 원용나이라. 아이 이게 정말이지? 아이 정말이구나 이게. 야야야 이게 야야야. 아이 야 이놈의 그 이게 막 생기스럽게 뭐여 이게 야. 아 그럼요 좀 그 방법을 대야.
0: 야 나도 어떻게 알겠어? 거기 왔다 갔다 하던 게 이렇게 여사스럽게 임신된 거.
1: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어떻게? 지우라고?
1: 그래 지우자 그걸 하시는가 그래?
0: 나야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건데 지우라고 그러니까 당신 정신 있으니까 나는 야를 굉장히 나겠습니다!
1: 정신 나갔어 이게?
0: 왜 정신 나갔어?
1: 이 나이 어떻게 난다고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냐?
0: 왜 남이?
1: 아이 고중댕기는 학생인데야 동네에서 뭐 일하겠습니까?
0: 아이고 남들이 무슨게라도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낸 나무 되지 허거리한테 야를 이렇게 행재간 딱 만들어 주면 되지.
1: 아 글쎄 그건 그런데야. 근데 당신이야 어떻게 낳는다 그래요? 야
0: 왜 못 낳습니까? 당신은 50대지만 나는 40대인데 아, 그래도 아 생겼단 것만 해도 정말 당신도 젊었습니다.
1: 야, 그런데 응? 어떻게 재리우겠어?
0: 야 정말 내 재리우면 되지 당신 절대 부담 안 있습니다. 아, 근데 야, 저 여보시오 내 허거리하고 뭐라고 말하면 될까?
1: 뭐라 해서 임신한 거 임신했다고 말하지?
0: 하지 그래 뭐. 그때 야,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 알아서 하죠. 야, 당신 저지른 일이지 내 저지른 일인가? 아이 그렇습니까?
1: 아, 그게 아이고. 내 저지른가? 아, 당신 이게 저 임신했지 이게 내 저지른가 그래?
0: 아이 그래, 당신 책임 없습니까? 이게 책임 없습니까?
1: 내 책임이. 아이, 야, 저 당신 요렇게 만든 거 볼까야? 어째 그 늦둥이 생각이 난다야. 저 우리 그럼 저 아이고 수고했어 그래. 저 내 한번이야 복여 제 복여.
2: 제 그러보니 하면서
1: 제발
2: 일정 이르지 마시.
0: 예예.
2: 야 전나 이 나그네 좀.
1: 예 복여.
2: 이거 이 나그네. 안녕히 계세요
1: 아버지. 아저 내가 다가 임신했다 말할까?
2: 말하지 말라.
3: 아 저마. 엄마, 엄마가 우리 반에 영어를 알지?
2: 어, 영어 알지. 어제 간 문제 생겼니?
3: 간 문제 생기면 좋지.
2: 그런데
3: 간이 엄마 문제 생겼다 말인다.
2: 간이 엄마 어제?
3: 엄마 놀라지 마셔.
2: 어.
3: 놀라지 마셔. 간이 엄마.
2: 응.
3: 임신했다. 놀라지.
2: 야, 에? 그래 가네 집에서는 갈은 낳는다니?
3: 낳는단다.
2: 오, 낳는다.
3: 얼마 주시 없을까?
1: 야, 그게 무슨 그게 주시 없니?
2: 그래.
1: 야, 저 새 생명이라는 건 있지야. 하늘에서 내려다준 선물이기 때문에.
2: 그래, 선물이지.
1: 마음대로 없애서는 아이 된다더라, 야.
2: 아이 된다?
3: 응. 어. 무슨 새 생명이 중요한데.
2: 응.
3: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에 어떻게 임신 망신이지. 야, 내가 그래서 가서 수태 모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예.
2: 세상에 이런 일?
1: 그게 일이란다. 무슨냐,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야?
2: 모르겠어.
1: 그게 뭐, 정사이지, 정사이.
2: 얼다, 정사이다.
3: 정사이라 완전히 불정사이지.
2: 어찌 그게 야, 불정사야?
3: 그리고 바로 행배 없다. 예.
1: 어쩌려고
3: 아버지,
2: 아.
3: 할머니 말하는 게 예?
2: 어.
3: 여자네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그래 여자네 굶어도 예? 아이 죽는답니다. 예.
1: 야 이게 할머니 한심한 소리 하는 거 봐.
3: 아닙니다.
1: 야 좀.
2: 야 좀.
3: 야 할머니 그러더라는데.
2: 야 어찌 나 농담하는 소리를 가지고.
1: 농담해도 무슨 있지. 그 이런 농담하니까 저놈.
2: 야 이 농담하니 싸움하겠니?
3: 누구라? 누구?
1: 산주야. 어이구야 컸다야.
3: 예. 아이고 누나.
2: 아이고 어찌
3: 이리 아이고 여보.
1: 야 반갑다야.
3: 잘 보냈어.
1: 오래간만이다야.
3: 야.
1: 그래 어떻게 저 장사 잘 되니?
3: 아이고 괜찮아.
1: 그러니
3: 야.
2: 아이 그럼 내 저녁 준비 괜찮겠습니다.
3: 아이고 배양기 좀 연장됐어.
1: 그랬니?
3: 야.
1: 어 저 너 저랑 그 너 아들이랑 어떻게 다 무사야?
4: 야. 저 우리 아들도 학교 잘 다니고 우리 집에 천을째 어.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휴식하.
1: 임신했다고? 임신했다고?
4: 그 전파 검사를 해본 게 쌍둥이다.
1: 뭐 쌍둥이? 그래.
4: 내야 저 너희 소식도 들었어. 매부는 허고래하고 그 누뚱이 사이를 16년 터부를 만들었지만 나는 그 단꺼번에 두매요.
1: 정말 너는야 제가 있다야 제가야.
4: 매보.
1: 그런데야. 아니야 그저 더 둘째를 지방 생기는데 낳겠는지 낳지 말아야 되는지.
4: 아 매보 무슨 소리야? 낳아야지.
1: 뭐?
4: 낳아야지.
2: 빨리 저녁을 잡수시오.
4: 매보 축하라. 누나 축하. 허거라.
2: 야. 나 모른다. 절대 말하지 마라.
4: 아이고 아무래도 알게 될 거 가지고. 허거라. 야 허거라 예.
3: 예 삼촌.
4: 야 이리와 예. 축하한다.
3: 예. 뭐 축하한다고?
4: 어?
3: 뭐 축하한다고?
4: 허거라 너 마음 네 동생을 만들었다.
3: 우리 엄마?
4: 어.
3: 야 삼촌. 예. 우리 엄마한테 임신한
4: 거야. 여러와 너 엄마 진짜 있지? 어? 네 동생을 임신했다.
3: 아 삼촌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 게 아니라 내 동미 영어라나 엄마 임신했단 말이지. 삼촌 야 무슨
4: 야 이놈아 너 엄마 진짜 임신했다.
3: 증거 있습니까 그럼?
1: 증거 펴드릴까? 여기
2: 썼습니다.
1: 어디 어디서 찾았어?
4: 봐라 잘 봐라. 요게 지금 내 동생이란 말.
3: 예. 이게 내 동생?
1: 그렇지.
3: 그럼 이 내 동생 지금 우리 엄마 뱃속에 있단 말이야.
1: 그렇지 임마.
4: 좋지. 아하. 야야야야야야. 야, 야. 네 동생 생기 얼마 좋니? 어? 호라. 저 지금 봐라. 우리 연변 인구가 연변 소속이 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니? 어? 네 농촌 내려가 봐라. 어? 빈집이 수두룩하고 있지. 어? 학생들이 없어서 마을에도 학교도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날아가는 우리 연변 조선족 자수 이름도 이렇게 된단 말이다. 야 그리고 인마 네 행제장에 무슨 나쁜 게 있나? 어? 야 모두 하나만 달랑 낳고 이제 부모들이요 다 저 세상 가면은 이제 할 데 없는데 그래 좋겠냐? 어? 네 말 해봐라 좋겠니?
3: 야, 걔들 삼촌이 내가 그러니까 내 탓일까?
1: 야, 삼촌 말이야 하나도 틀린 데 없다. 야, 나도 이제 감동됐다. 저, 여보.
2: 예.
1: 우리야, 그 둘째를 보기요. 당신이 낳았어.
3: 야, 아버지.
1: 야, 네 동생 생기면 무슨 일이 나쁜 게 있니? 네 말해봐라.
3: 왜 없을까? 가. 정말 그면 클수록. 아버지 엄마 점점 늙을게 고 예? 그래 앞으로 내 가한테 형님사 아버지사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지 이게
4: 아이고
3: 그래 뭐 야. 내한테 어느 막 큰 부담입니까 이게 아이 그렇습니까 예? 생각해보죠 야 잠깐만
2: 어제 그치 여기 앉아 여 좀 감정 어리고 어떻게니 허거라 이따매 니 혼자서 고생하는 거 엄마 눈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네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니? 부담도 덜고. 네 이제 결혼해봐라. 양쪽 늙은 부모로 네 혼자 어떻게 모시겠니?
4: 그렇지.
2: 어? 그때라도 형제 있으면 서로 의지되고 고독하지도 않고 나눠서 하고 하면 얼마나 좋니? 야야야 이봐라 삼촌도 오늘 그 끝에 광주에서 엄마 볼라 어제 그 뭐야 이렇게 형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오늘 우리 집 봐라 얼마나 분위기 흥승흥승한 게
4: 그렇지
1: 좀 우리 어 저 네 동생 어 잘 키워서 줄 테니까 어? 이게 어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다는 소리야 저 우리 둘째를 낳는 거 동의하는 분들이 내 얼씨구 하면 좋다 해주세요 얼씨구 좋다

0: 경도에 살고 있는 엄정숙 씨가 그제 날 구산명절을 경축하던 시절을 그리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저는 청도에서 진달래 예술단을 꾸리고 있는 엄정숙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 해마다 구삼이 되게 되면 우리 남녀로서를 거느리고 도연은 없지 할 수 없이 제가 저녁이게 되면 오락실에다가 칭주산이라고 새겨놓고 빨간 꽃 진 사람은 칭자에 들어가고 파란 꽃 진 사람은 구자에 들어가고 노란 꽃 진 사람은 삼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딱 안패해가지고 지표물을 연습해서 했어요.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향의 친인들과 우리 동창들 저는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고 70주년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주세요. 자치주 창기 70주년을 경축합니다.
0: 네, 그럼 엄정숙 씨가 연변저순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하면서 요청한 노래 돌아라 우리 상모야를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가 지난 요즘 내 고향은 여름 더위가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합니다. 광동성 심수시에 살고 있는 강서리 씨는 연변에 다녀올 적마다 빠르게 변모되는 고향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면서 고향을 지켜가고 건설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항상 고향 연변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면서 노래 꿈꾸는 장백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변은 자치수 창기에 맞이하여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변모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되어 70년 조국 사랑을 펼치고 힘차게 고향 연가를 불러봤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구삼 명절을 잘 맞이하고 내 고향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약해보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속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의 유래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약초를 잘 아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약은 항상 매우 썼습니다. 약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 쓴맛에 놀라며 거부감을 느꼈지만 약을 복용하고 나면 누구나 병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믿고 그 약이 쓴 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지나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약초꾼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 몸이 너무 아프고 늘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몸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초꾼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아가씨,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몸의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아프기 때문에 몸도 그 영향을 받는 법이지요. 몸이 아프면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강력한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마을 근처에서 자주 자생하는 약초들로 쓴 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약은 자작나무 껍질과 쓴 풀을 섞어 만든 혼합물로 마시기에는 매우 썼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남자에게 그 약을 하루에 세 번씩 복용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약은 처음에는 매우 쓰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너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양을 마시고 조금씩 증상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약을 처음 복용한 후 그 쓴 맛에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맛이 없고 마시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처럼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로 다짐하고 매일 그 약을 마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남자는 점차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예전처럼 피곤함이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쉽게 예민해지지 않았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왜 그렇게 쓴 것이었는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그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을 마신 후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왜 그렇게 쓴 것이었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약들은 달고 맛있던데 왜 그렇게 쓴 약을 주신 건가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약이 쓴 이유는 너의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콤하고 기분 좋은 것을 찾으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너의 몸과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단기적인 위로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쓴 약은 네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치료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 약을 마시면서 너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하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할머니의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었으며 그것이 그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쓴 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쓴 맛이 왜 몸에 좋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약초꾼 할머니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인생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위로나 짧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지만 진정한 회복과 성장은 쓴 약처럼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대로 이제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속담을 깊이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같은

기술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일 때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게임 등을 통해 일시적인 위안을 얻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편안하고 빠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향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다시 고개를 들고 그 문제는 더 깊고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속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때로는 쓴 약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거나 꾸준히 명상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과 몸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몸과 마음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이를 외부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속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불안감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생긴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침마다 피부 상태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조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여드름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이해해보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트러블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의 피부는 몸 전체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반응하고 그 변화는 얼굴이라는 가장 눈에 띄는 공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 자존감과 자신감, 대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어른의 시선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절실하고 진지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 여드름이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몸이 빠르게 자라면서 피부의 상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모공이 쉽게 막히며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는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무조건 없애야 할 결함이나 실수로 받아들이는 시선은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생활 환경 자체가 피부에 부담을 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업에 대한 압박, 불규칙한 생활 리듬, 충분하지 않은 휴식은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피부는 그 긴장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여드름은 피부가 약해졌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지금의 생활 방식이 피부에 다소 가혹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피부는 말 대신 상태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소년 여드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요소는 비교입니다. 친구의 피부 상태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온라인과 미디어 속 매끈한 얼굴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여드름을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결점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작은 변화에도 과도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사라지고 조급함과 불안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급함이 잘못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드름이 보일 때마다 손으로 만지거나 자극적인 방법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빠른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처로 남을 가능성을 키우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아서 과도한 자극을 받은 경험을 오래 간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드름 관리의 출발점은 피부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조율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드름이 어떤 환경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최근 생활이 지나치게 바쁘지는 않았는지, 스트레스를 풀 여유가 있었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여드름 관리 역시 단순한 외적인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아직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 시기에 여드름을 실패나 방치의 결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단계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여드름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피부 상태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드름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피부 상태는 변할 수 있고
관리의 방식도 점차 배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드름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있는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드름 관리의 절반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여드름 관리는 없애는 기술에서 출발하기보다 이해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피부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없이 실천할 수 있는 관리의 방향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는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도한 자극이 더해질수록 회복은 더뎌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핵심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피부가 스스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접근은 빠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피부와의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세안과 관련된 습관입니다. 여드름이 신경 쓰일수록 얼굴을 더 자주 더 강하게 씻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세정은 피부가 가지고 있던 보호막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피부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청소년 피부는 이미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씻고 충분히 헹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안을 할 때의 힘과 태도 역시 관리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도 여드름 관리에서 자주 강화되는 요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턱이나 이마를 만지거나 거울을 보며 피부를 누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는 불안이나 신경쓰임의 표현일 수 있지만 피부에는 불필요한 자극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드름은 자극에 반응하여 더 오래 머무르거나 흔적을 남기기 쉬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멀리하는 습관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 역시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기는 학업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불규칙한 수면과 휴식 부족은 피부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쉬는 동안 스스로를 정돈하는데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작은 트러블도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완벽한 생활 습관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몸이 쉴 수 있는 여백을 확보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식습관 또한 여드름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식사의 균형과 규칙성을 돌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급하게 먹거나 끼니를 자주 거르는 습관은 몸 전체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그 영향은 피부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먹고 스스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식사 환경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정서적인 안정 역시 피부 관리의 중요한 축입니다. 여드름이 심해질수록 자신을 숨기고 싶거나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피부를 더욱 경직시키고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부족해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한 시선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 상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는 관리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반응과 조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조언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루 피부가 조금 덜 자극받았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강한 개입보다는 자극을 줄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생활 전반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루는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관리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여드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피부 표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면 피부 상태는 그 긴장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드름 관리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만큼이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드름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처럼 인식합니다. 이 인식은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으로 이어지고 거울 앞에서의 시간은 점점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드름은 지금의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흔적일 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 가능성을 말해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이 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인해 위축된 마음은 종종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시선을 피하게 되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부 상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지나며 자신을 돌보는 법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이후의 삶에서 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 어른의 역할도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드름을 단순한 외모 문제로 가볍게 넘기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심각하게 다루는 태도 모두 청소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한 해결을 강요하기보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과 고민을 존중해주는 자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이해해준다는 경험은 피부 관리 못지않게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드름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완벽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으며 좋아졌다가 다시 예민해지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했더라도 어제보다 자신을 덜 몰아붙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드름이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삶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나아지면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현재의 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더라도 웃을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안정감은 다시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피부를 통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고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천천히 조율해 나가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드름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흔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배우는 것은 깨끗한 피부 그 자체보다도 스스로를 돌보는 법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드름은 언젠가 잦아들겠지만 이때 형성된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의 태도는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지나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개학만 되면 배가 아프다는 아이들. 네, 이게 정말 아이들의 꾀병일까요? 네, 신체화란 심리적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았을 때 신체 불편감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심리적 그리고 언어적 표현 능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종종 몸을 감정의 출구로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는 장기는 문란을 일으켜 복통을 유발하거나 근육을 긴장시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예 잠시 멈추고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입니다. 네,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합니다. 네, 개학 전 아이가 복통 등 증상을 보이면 이를 꾀병으로 여기지 말고 병원에 데려가 기질적 질병을 배제해야 합니다. 신체화 장애로 진단된다면 의사의 전문적인 평가와 건의를 듣고 조기에 개입해야 합니다.

네, 가는 다리, 11자 복근, 직각 어깨. 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른바 좋은 몸매입니다. 네, 사실 살짝 통통하고 네,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큰 곳. 네, 이런 곳이야말로 진정 건강한 몸매입니다. 사람들이 단점으로 여기는 이런 몸매가 네, 사실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네, 굵은 허벅지는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뚱뚱하지 않은데 허벅지가 굵어서 남들의 늘씬하고 긴 다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허벅지가 굵은 것이 오히려 좋은 몸매의 상징 중 하나이며 장수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네, 허벅지가 굵은 사람은 혈중 지질 수치가 더 건강합니다. 허벅지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감소합니다. 허벅지가 굵으면 고혈압과 심장병의 위험이 감소하고 당뇨병 위험이 줄어들며 골밀도도 더 높아집니다. 네, 허벅지 둘레의 정상 범위는 46에서 60cm인데 네, 정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허벅지 둘레가 클수록 다리 근육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큰 엉덩이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습니다. 네, 당뇨병 관리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 지방의 대부분은 건강 우세로서 이는 2형 당뇨병 위험 감소와 관련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엉덩이 지방은 아디포카인 수치와 반비례적 관련이 있으며 아디포카인 수치가 일기준 감소할 때마다 2형 당뇨병 위험이 16% 증가하는데 이는 엉덩이 지방의 고요한 우세입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큰 사람은 뇌혈

혈관이 더 건강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엉덩이에 지방이 많으면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엉덩이 둘레가 10cm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엉덩이 지방이 많은 여성은 심혈관 질병의 위험이 낮습니다. 네, 그리고 통통한 몸매가 장수에 더 유리합니다. 네, 살이 안 빠져서 네 다이어트가 어려운 곳은 살짝 통통한 체격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지만 네, 사실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은 살짝 통통한 몸매가 최고의 몸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령의 장수 러인 중에서 약간 뚱뚱하고 허리 둘레가 비교적 작은 체형인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철엔 보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매운맛 감소, 신맛 증가 이 몇 글자를 기억하면 되는데 어미를 저하시키고 폐음을 보양한다는 핵심을 파악하면 절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건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을철에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폐음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추, 산초, 생강, 마늘, 양파, 후추 등 매운맛이 들어있는 음식을 감소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건조할 때 이런 음식을 과량으로 섭취하면 인후통, 구설창, 변비 등 상열증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 음식을 많이 먹고 폐기를 수렴하며 체액을 공급해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폐가 상하기 쉬우므로 특히 구강 건조, 코 건조, 피부 건조, 마른 기침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중의학에는 백색이 폐에 진입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백색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폐음을 보호하고 가을철 건조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을철에 기능이 쉽게 영향을 받는 비장과 위를 함께 고려하여 위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적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소수민족 이족의 역사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비교적 많은 민족이며 주로는 운남, 사천, 귀주, 광서 등 성과 자치구의 고원과 연해 구릉지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족이 주로 살고 있는 곳들로는 초웅, 홍하, 양산, 필절, 육반수, 안순 등지이며 양산 이족 자치주는 전국 최대의 이족 집거 지역입니다. 2010년에 제6차 전국 인구 보편 조사에서 이족의 총 인구는 871만 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족은 그 갈래가 많고 타칭과 자칭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이들을 부를 때는 이, 흑이, 백이, 홍이, 감이, 화요, 밀차 등이 대표적이었고 운남성의 소통, 무정 일대와 사천의 대량산, 소량산의 이족들은 낙수, 납수 등으로 자칭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족은 총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운남 애려산, 무량산, 문산, 마관 일대의 이족들은 밀사, 랍소 등으로 자칭하는가 하면 귀주의 이족들은 납, 낙, 섭으로 자칭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대다수 이족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족을 통일된 민족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족의 민족 형성설에 대해서는 붕대설, 남대설, 동대설, 운남토착민설 등이 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학술계에서 비교적 일치한 견해는 붕대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문과 이족문의 역사 기재를 살펴보면 이족의 조상들은 서부의 고대 강족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이족은 주로 고대 강족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초기까지 이족의 선민들이 활동한 중심지역은 현재 운남의 전지, 사천의 공도 두 지역이었으며 이런 곳들에는 공도, 권명, 진으로 불리는 농경 혹은 유목부락들이 있었습니다. 이족의 역사 전설에도 그 조상들이 원고 시대에 공지로라는 곳에 살다가 그 후에 나귀, 고귀라는 두 강의 연안에 살았다고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나귀는 지금의 금사강, 고귀는 지금의 안녕하 유역입니다. 그러다가 기원 3세기부터 이족의 선민들이 운남 동부와 남부, 귀주 서북부와 광서 서북부 등지에로 삶의 터전을 넓혀갔습니다. 이들이 현재의 기타 민족과 융합이 되면서 고대 남방의 복인 등이 후에는 이족으로 편입됐습니다. 고대 이족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이족 어계를 사용하는 기타 여러 부락들이 있었기에 역사적으로 복잡한 명칭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이르러서 이족의 선민들은 북예시족 공동체로 과도하게 됩니다. 이족의 문헌 기록에 보면 그 조상인 중모요는 아들이 6명이었고 이들이 바로 이족의 모시는 육조, 즉 여섯 조상입니다. 이 여섯 갈래의 분파는 이족의 선민들이 시족과 부락 단계를 거쳐서 부락 연맹 단계로 진입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원전 2, 3세기경에 운남 전지 주변에 살고 있던 이족의 선민들은 이미 계급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8세기에 운남 애려산 북부와 이해 지역에는 6개의 지방 정권이 출현했는데 역사에서는 이를 육조, 즉 육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갈래가 783년에 육조를 통일하고 이족을 주체로 하면서 바이족과 나시족을 포함한 정권인 남소 노예제 정권을 세우게 되며 당나라에서는 이 정권의 수령을 운남왕으로 책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귀주의 이족 집거 지역에서는 나전 등 정권이 세워졌고 이를 총칭해서 나시 귀주라고 불렀습니다. 기원 937년에는 봉건 제도의 대리 정권이 남소를 대체하면서 운남의 이족 지역들은 봉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 후에는 원나라가 이런 정권들을 굴복시키고 이들이 사는 지역에 로, 부, 주, 현을 세우고 선의사를 파견했습니다. 원나라 말에는 운남의 여러 이족 지역에서 봉건 지주 경제가 신속히 발전하게 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주 경제와 노예제의 잔여가 각이한 정도로 존재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 와서는 이런 지역에 대한 통치를 계속 확대했고 그 결과 영주 경제가 대부분 해체되고 봉건 지주 경제가 한층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후 중국은 점차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족은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했고 아편이 이들이 집거해 사는 지역에 범람했습니다. 양산 이족 노예주들은 아편을 이용해 많은 무기와 배근을 교환하고 주위에 그 세력을 넓혔으며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았습니다.

성세호대한 봉기를 일으켜 23년간 견제했는데 이는 큰 영향을 낳았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금평과 원양 등지의 이족과 한이족인들이 여러 번 연합해서 중국의 변강 지역을 침략한 프랑스 침략자들과 싸웠습니다. 1913년부터 1916년까지는 양산주의 일부 지역의 이족인들이 노예제를 반대하는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봉기의 고조기가 1914년이었기에 이 해를 이족역법의 범의 해로 정했습니다. 해방전쟁 때에는 운남의 많은 지역들에서 이족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유격대를 조직해 중국인민 해방군이 순조롭게 이 지역에 진격해서 해방을 하도록 기여했으며 이족의 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이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이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천사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의 꽃으로 피어난 천사들 송이송이 한마음으로 봉사한다네. 황홀한 꿈 안고 포근한 정 담아 고생을 낙으로 일터에서 꽃 피우네. 언제나 반겨웃는 사람의 꽃 되어 환자들의 마음에 또 받들린다네. 사랑의 꽃으로 웃는 천사마다 친인 마냥 맞아주고 바래준다네. 환자 고통 덜어주는 신비한 의술로 시련을 이겨내는 강복과 천사들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빛내어 아름다운 봉사가 영광스럽다 하네. 영광스럽다 하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천사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 北京时间16点整。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4: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2019년 8월 30일 흑룡강 자유무역 시험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7년간 자유무역 시험구는 대러시아 및 국경개방협력이라는 입지에 기반해 개혁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우리성 전체의 수출입액과 실제 외자유치 규모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며 우리성 개방 발전이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 대북 개방 신고지 구축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북단이자 최초의 국경 자유무역 시험구 중 하나로서 흑룡강 자유무역 시험구는 개혁 혁신 업무 체계를 전력 구축해왔습니다. 지난 7년간 자유무역 시험구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자유무역 시험구 고도화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조성했습니다. 누적 신설 기업 수는 약 5만 개에 달해 출범 이전의 3배 수준에 이릅니다. 전성 차원의 혁신 실천 사례를 10차례에 걸쳐 총 230건을 발표하며 전국 국경 자유무역 시험구 가운데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허가 신속, 간편, 갱신 등 흑룡강 특색이 담긴 혁신 조치는 전국으로 확산 및 보급되며 개혁개방 종합시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분구는 각자의 여건에 맞춰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할빈 분구는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체계를 구축했고 수분화 분구는 목재 가공, 곡물 등 생산 가공형 산업과 물류, 전자상 거래 등 현대 서비스형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흑화 분구는 에너지 자원, 농산물, 물류 등 국경 간 특색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특색이 뚜렷하고 상호 보완적인 발전 구도를 형성했으며 대러시아 및 동북아 개방 협력의 고도화를 전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흑룡강 자유무역 시험구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고 신설 기업은 10.1%, 신설 외자 기업은 35.3% 늘어났습니다. 수출입 가공 산업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대외무역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국경의 말단에서 개방의 전선으로의 단계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향후 자유무역 시험구는 무역 편의성, 투자 자유화, 국경 간 데이터 유통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종합적 혁신 조치를 내놓으며 국경 개방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전성 각지에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의 깊은 융합이 스포츠 트래픽을 실질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3천 명이 참가한 할빈 마라톤 야간 형광 러닝 대회는 처음으로 빙설대세계 공원을 장소로 삼아 총 코스 길이 5.20km로 진행됐으며 순위 경쟁이나 페이스 기록 겨루기 없이 도시 파티와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개설에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및 전국 각지에서 온 800여 명의 사이클 애호가들이 2026 중국 개서 자전거 도로 경기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지 각 유명 관광지들의 주말 티켓 예약량이 크게 증가해 경기의 유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됐습니다. 수빈현의 코스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해졌습니다. 가벼운 건강 걷기 달리기 행사는 커플 인증 포토존을 추가하고 이동식 혼인신고소도 설치해 스포츠와 감성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영가는 화산을 등지고 호수에 둘러싸인 작은 도시로 경작지 면적은 325만 무에 불과하며 산지와 구릉이 약 70%, 수역이 약 10%, 평야 농경지가 약 20%를 차지하는 지형적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제한된 토지를 충분히 활용해 맞춤형 농업,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등 특색 있는 모델을 발전시켜 쌀 한 톨, 채소 한 동, 과일마다 좋은 가격에 팔리도록 하며 특색 있는 고급형 현대 농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랑강 수박은 한때 올림픽 특공품이었으며 전국 명품 특산 우수품질 신제품 농산물 명록에도 선정됐습니다. 올해 현지에서 새로 육성한 옥교 참외는 출시되자마자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의 시장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과수농가의 계산에 따르면 한 무의 과수밭에 1년 평균 수입이 3만 원에 달합니다. 채소 수확 및 가공 성수기를 맞아 년간의 인터넷 플러스 식품 산업 인큐베이션 단지에서는 여러 생산 라인이 매일 15시간 이상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유두각과 호박 조각은 주로 한국 시장을, 송채는 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6년 러시아 영화제 할빈 지점 개막식이 할빈 연옥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화 예술을 매개로 중로 간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우리 성이 북방 개방의 새로운 고지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는 우리 성에서 처음으로 한 개 성 두 개 도시 방식을 도입해 할빈과 흑하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고 1년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빈 지점은 산업교류, 영화 상영, 인문대화에 중점을 두고 흑하 지점은 중도 쌍둥이 도시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민간교류의 성과를 선보이게 됩니다. 현재 해림시 신안 조선족진의 오마무에 달하는 벼가 자람새가 좋아 풍작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적의 규격화 논이 질서 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시골 들판 곳곳에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신안 조선족진의 벼재배 농가 리승지 씨는 신안 조선족진은 지능화 농업 플랫폼을 활용해 논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재배된 쌀은 품질이 특히 좋다며 논밭에 설치된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논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신안조선족지는 해림시의 표주산지로서 해랑하의 우수한 수자원을 활용해 관계하고 있으며 넓은 행간과 좁은 행간 교차벼 재배, 벼와 민물가재 동시 재배 양식, 벼와 오리 동시 재배 양식 등 친환경 생태 재배 양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에 걸친 지능화된 논밭 관리를 통해 쌀의 품질과 곡물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5번째 시간입니다. 분투의 자국을 멈추지 않으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이날의 기쁨을 함께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조카의 자리를 부딪힌다. 메시 아가씨, 조카예요.
1: 순정, 병사가 나왔구나. 조카야. 그렇지.
2: 조카예요.
1: 조재미, 사전이.
0: 종사전의 곁으로 다가간 한목진은 그를 불러 조용히 사람들 속을 빠져나간다.
1: 사전이, 여기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조용한 데 가서 얘기 나올까?
0: 사람들 속에 있던 크루스가 한목지와 종사전의 뒷모습을 도로저라 바라보다가 속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린다.
2: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실례할게요. 얘기 나누세요.
0: 한편 지종 크루스한테서 시선을 떼지 않던 진심이 크루스 앞으로 다가온다.
2: 크루스, 루시랑 한복지가 재결합하기로 했어요. 제 생각엔 크루스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진심 씨는 금방 몰라요, 사랑이 뭔지.
0: 말을 마친 크루스는 손에 든 잔의 술을 단숨에 마시고 자리를 뜬다. 크루스를 눈발에 마는 진심의 입에서 옅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선성상과 한정연은 모처럼 양복을 차려입고 연회에 참간 순자와 술자를 부딪힌다.
4: 정연아.
2: 축하해요.
4: 쉽지 짠. 않았어.
2: 짠.
4: 자, 자 순자도.
2: 적당히 마셔.
4: 기분 좋지?
2: 저쪽에 가볼게.
4: 저쪽에도 좀 가봐.
0: 한정연이 회장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가 조카 잔을 든다.
2: 회장님들 한 잔 올릴게요.
4: 그래. 아, 그래 그래. 자네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게.
2: 감사해요.
4: 함께 회사를 더 단단하게 키웁시다.
5: 좋습니다.
0: 선성상은 회사 직원들과 잔을 부딪히며 고무 경결을 아끼지 않는다. 종사조를 이끌고 조용한 호텔 복도로 온 한목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정겨운 눈빛으로 종사조를 바라본다.
1: 오늘 기분이 너무 좋소. 상상이 안 돼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니.
2: 누가 바보짓 하래요. 계속 그렇게 바보처럼 놀았으면 난 꼬부랑 할매 됐을 거예요.
1: 기억하오. 이면허가 날 괴롭힌 복수를 꼭 할 거예요. 안 그럼 평생 발편잠을 못 잘 거예요.
2: 쌀쌀맞게 군 게 누군데요? 내키지 않으면 나 지금이라도 떠날게요. 당장 미국으로 갈게요.
1: 사전이, 이젠 내 곁에 꼭 묶어둘 거예요. 남은 생에는 그동안 못 준 사랑을 다 줄 거고 못 해줬던 결혼식도 올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식 말이요. 더는 못 기다리겠소.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하고 싶소.
0: 한목지의 마음을 확인한 종사손의 두 눈에선 기쁨의 눈물이 두 벌을 타고 흘러내린다. 서로를 마주보던 두 사람이 다시 잔을 들어 맞부딪친다. 연회장을 떠나 거리에 나온 크루스의 손에는 종사손에게 청혼할 때 내밀었던 반지가 쥐어져 있다. 정처 없이 거리를 걷는 크루스의 눈앞에는 정사손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던 순간들이 조마등 마냥 스쳐 지난다.
2: 케이크 먹읍시다.
5: 루시 아가씨, 저희 프로포즈를 받아줘요.
2: 아, 미안해요.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5: 루시, 사랑해요.
2: 얼른 일어나요. 민망하잖아요.
5: 루시, 사랑해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2: 아니, 그러세요.

0: 크로스, 나 무지씨랑 재결합해요.
1: 크로스가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저도 몰래 차도로 나서는 순간 정면으로부터 차 한 대가 달려오며 크로스를 쳤다.
2: 사람 쳤어. 빨리 가보게요.
1: 잠깐 사이 많은 길손들이 크로스가 쓰러진 사고 현장으로 몰려도
2: 많이 다친 것 같은데.
3: 이식은 있어? 고급사불로.
2: 몸에 있지 말고 빨리
3: 써놔.
0: 저기요, 잠깐만 비켜봐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2: 여기 사람 다쳤어.
1: 이때 이곳을 지나던 진심도 사고 현장으로 다가온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쓰러진 사람이 크로스인 걸 확인한 진심은 크로스의 머리를 받쳐들고 애타게 부른다.
2: 중사로!
0: 크로스 어찌된 일이에요?
2: 빨리
0: 정신 차려요. 크로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빨리 구급차 불러줘요. 제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2: 불렀어.
0: 크로스 정신 차려. 크로스 죽으면 안 돼요. 크로스
1: 애써 정신줄을 잡고 있던 크루스가 정신을 잃는 순간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반지가 땅에 떨어진다. 한목지와 함께 자여앉은 종사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0: 여보세요? 뭐라고요? 네, 금방 갈게요. 빨리 한맹 외국인 병원으로 가요. 크루스가 다쳤대요.
1: 병실이다. 진심은 점적 조사를 꽂고 침대에 누워있는 크루스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본다. 이때 종사선도 입원실에 들어와 크루스의 병실을 찾는다.
0: 간호사, 크루스라 외국 사람 어느 병실이에요?
4: 오른쪽 15병실입니다.
0: 고마워요. 빨리요.
5: 루시 아가씨.
0: 어때요? 크루스,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5: 상태가 안 좋아요. 의사가 그러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른대요.
6: 어떻게 이런 일이? 사전에 내가 주치의를 만나보고 상세한 걸 알아볼게.
0: 어쩌다 이렇게 심하게?
5: 루시 아가씨.
1: 진심은 크루스가 차사고를 당한 그 순간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반지를 종사선의 앞에 내민다.
5: 크루스가 사고 당시 이걸 꼭 쥐고 있었어요.
1: 반지를 받아든 종사선이 괴로운 마음에 눈을 감아버린다. 뒤이어 병실에 들어선 한목지가 한 발로 종사선을 감싸안으며 위로한다. 병상에 누워있는 크루스의 모습을 바라보는 종사손의 얼굴에 괴로움이 짙게 깔린다.

0: 승용차가 멈춰 서더니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려 높이 솟은 건물을 한 번 올려다 보고는 정사 안으로 들어간다.
1: 안녕하세요. 누굴 찾으세요?
2: 한묵지요.
1: 외출하셨습니다.
0: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개를 쳐들고 건방진 웃음을 지어 보이는 이 사람은 바로 대학 시절 종사조를 짓궂게 괴롭히던 강천남이다.
2: 전화해요. 심수 민심증권 정지배인이 중요한 일로 찾는다고 해요. 그분이 예 친구입니다.
1: 저희 회사 주식을 거기서 발행하죠?
2: 네, 전화해요.
1: 알겠습니다.
0: 전화를 걸고 난 카운터 직원이 한묵지 지시대로 강천남을 그의 사무실로 안내한다.
1: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물 드세요. 한 회장님 금방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2: 네, 고마워요.
0: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강천남은 한목재 사무실 여기저기를 돌아보고는 그의 사무상에 마주 놓여있는 의자에 앉는다. 얼마 후 한목지가 들어서며 반갑게 악수를 건넨다.
3: 아이고 천남이, 어? 오랜만이네.
2: 한목지,
3: 이외에 이렇게 출세하다니.
2: 하나도 안 늙었네. 나리는 괜찮아?
3: 정산이나 다름없지. 문제 없어. 자, 아소.
2: 아, 자네 부동산 회사에 비하면 우리 증권회사는 고작 중개소에 불과하지. 나야말로 정말 의외요. 방청생이던 자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경제학부 본과생인 내가 부끄럽소.
3: 무슨 소리야. 민심증권이 지금 얼마나 이름이 있는데 심수에서 전성기를 맞았잖소. 아, 말해봐. 무슨 본부가 계시는지.
2: 본부에서는 나더러 심수 쪽 정사장을 맡으러 주요하게 리덕 때문이요. 경제하러 왔소. 민심에서 레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으로 리덕의 건의를 할 거요. 오해하지 마. 별다른 뜻은 없어. 중소주주들을 대표해서 경영 전략에 관해 건의할 건데 리덕이 앞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요. 리덕이 잘 돼야 자네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잖소.
3: 좋네. 그러지 뭐. 렐 메시 어디에 사는데 내가 가지.
2: 자네는 올 필요 없어. 리덕에 대한 건의라서 알려줄 뿐이요.
3: 그건 아니지. 리덕의 회장은 나한테 의견을 제출한다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안 그래서 참아해야지.
2: 먹지, 예민한 건 여전하구만. 달리 생각하지 마. 정착하겠다면 막지 않을게. 그리고 의견서는 리덕 전체 주주들에게 공개하는 식으로 모레 심수특구신문에 실을 거요. 묵지, 나도 아오. 전에 우리 사이에 조그만 오해가 있은걸. 하지만 지금 내가 리덕이 하는 모든 일은 리덕과 자네를 위한 거니까 알아주길 바라. 걱정 마. 구조조정해도 대표리사는 자네요. 렐보교.
3: 그래, 렐보교. 아.
2: 사전이한테 안부 전해줘.
3: 아, 그래. 렐복이요.
0: 강천남이 사무실을 나가자 한목지가 바로 비서를 부른다.
3: 신비서 잠깐 좀 보기요.
4: 네. 회장님.
3: 11명 이사들한테 알려 민심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기하는 건의회를 열 거요.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과는 선 사장한테 보고.
4: 네, 알겠습니다.
0: 리덕회사. 한목재 분부대로 직원들이 리사들에게 일일이 건의회 사를 알리느라 바삐 보낸다.
5: 지사장님, 네, 뭐냐면요. 민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우리 리덕이 건의를 한대요.
6: 안 회장께서 정지하라고 해서요. 네네, 제 시간에 와서 주길 바랍니다.
7: 여보세요? 이 리사님 계세요? 아, 안 계시면 연락번호 좀 부탁해요. 고마워요. 제가 연락해볼게요.
8: 아, 네네네, 왕 사장님. 네, 아, 민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리덕 회사에 건의를 한답니다. 네네네, 네, 내일 오후입니다. 네, 내일 오후 네, 회사에서 봅시다. 네.
0: 한목지의 사무실. 선성상이 급히 달려들어온다.
2: 형! 형! 회사의 11명 주주들한테 모두 연락했는데 지금 사전씨만 연락이 안 돼요.
3: 사전에는 내가 연락할게.
2: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주주들이 벌써 이 일을 알고 있었어. 나중에라도 문제되지 않겠어?
3: 내 말은 그럼 주주들이 이미 알고 있단 거니?
2: 맞아.
3: 그래, 알았어. 가서 일봐.
2: 알았어.
0: 한목재 회사가 긴장 속에 묻혀가고 있는 시각. 집에서는 진혜화와 한정연이 한목재 결혼식일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9: 엄마, 응? 고향분들도 알릴까요?
10: 당연하지. 알릴 수 있으면 알려야지. 우리 집 경사가 아니냐.
9: 이 침대 시트 어때요? 좋아 보이는데요?
10: 분위기도 좋고 괜찮아 보여. 오빠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다. 오면 물어보자.
9: 빨간색이라 좋잖아요.
10: 내 따라먹고 날아줘야 된다니까.
9: 결혼이잖아요.
10: 아들 왔어? 묵지야 어서 와봐. 정연이가 고른 침대 시트가 마음에 드는지 봐봐.
9: 오빠 이거 어때?
10: 묵지야
9: 오빠.
0: 집안에 들어선 한목지는 침대 시트에 관심을 보일 새 없이 바로 텔레비전 앞에 다가서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
11: 뉴스 속보입니다. 7월 2일까지 태국 정부는 환율 자유 변동을 선언했습니다.
0: 뉴스를 보며 표정이 심각해진 한목지의 등 뒤로 진혜화의 재촉이 들려온다.
10: 목지야, 뉴스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 어서 이 시트나 골라봐. 결혼할 거야 말 거야?
3: 네, 해요, 해요.
10: 네 결혼인데 신경 좀 써야지.
0: 한목지가 건성으로 대답하며 핸드폰을 들어 선성상에게 전화를 건다.
3: 성상아, 뉴스를 잘 체크해봐. 아, 봤어. 그래. 이사들한테 통지해. 회의를 한다고. 그래.
9: 오빠, 그럼 이걸로 할게.
3: 알았어.
9: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커튼이 제일 좋고.
0: 진혜화와 한정연이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이 한목진은 이어서 종사전에게도 전화를 건다.
3: 아, 사전에. 안녕하. 아, 뉴스 봤어? 지금 아버님이랑 의논 중이라고? 내일 사무실로 올 수 있어? 이 누나께서서 그러. 아, 레알 먹여.
0: 리소당의 집. 금융위기와 함께 불어올 폭풍을 감안한 리소당 역시 종사전과 함께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12: 태국 경제가 꼭 붕괴될 거다. 게다가 이번 사태는 재빨리 동남아는 물론 심지어 아시아까지 영향 줄 거다. 지금 네가 고민해야 할 건 우리 CCI 출구를 어떻게 찾는가 하는 거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재결합할 궁리를 하냐.
0: 드라마 인생 향연 10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이라지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6번째 시간입니다. 리소당의 집. 금융위기와 함께 불어올 폭풍을 감안한 리소당 역시 종사전과 함께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1: 대국 경제가 꼭 붕괴될 거다. 게다가

0: 그리고 그릇의 일도 그래. 어찌됐건 그릇은 우리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다. 너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도 충성을 다하는데 너 어떻게 그루스한테 그래?
1: 그루스의 병실. 병상을 지키고 있던 진심이 두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그루스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속마음을 터놓는다.
2: 그루스, 빨리 털고 일어나요. 난 그루스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아요. 그루스는 일할 때 정말 멋있어요. 기실, 나 많이 갈등돼요. 사실 난 그루스가 빨리 깨어나길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빨리 깨어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루스가 깨어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곁에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죠.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알고 난 뒤로 모든 것이 편한 것 같아요. 사물을 보는 관점들도 달라졌어요. 참 신기하죠. 그릇은 많이 지쳤어요. 일도 너무 열심히 했고요. 이참에 푹 쉬어요.
1: 진심이 그루스의 머리를 어루쏠고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묻는다. 한목지가 종사전의 회사에 찾아온다. 두 사람이 나란히 종사전의 사무실로 향하며 얘기를 나눈다.
2: 어제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전화했죠. 무슨 일이에요?
3: 민심에서 리득의 의견을 제기하는 거 알고 있었소?
2: 그럼요. 우리 CCI도 참여해요.
3: 알고 있었다고?
2: 응.
3: 글쎄 불이 습격도 모자라 신문에 성명까지 했다. 말로는 리덕을 위한다지만 어쩐지 딴 속심이 있는 것 같소.
2: 사실은 그때 민심의 리천걸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마 한 달 전일 거예요. 요즘 주가가 불안정하다고 새로운 모식이 필요하다면서 리덕에 건의하는 것도 창신이라고요. 리덕 외에 다른 회사들은 이 요구에 도달 못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서 동의했어요.
1: 사무실에 들어선 한목지가 종사전과 마주하고 서서 말을 계속한다.
3: 민심의 인사변동이 있었어. 총사장을 바꾼 거 몰랐어?
2: 몰랐어요.
3: 지금 민심의 총사장은 리천걸이 아니라 강천남이요. 대학교 때 사선이를 따라다니던 그 강천남 내가 만나봤어.
2: 강천남? 강천남이 어떻게...
3: 사선이 어찌될까요? CCI가 나서서 제안서를 파괴해야 돼요.
2: 하지만 목지씨, CCI는 아직 발기부모 위임장에 사인을 안 했어요.
3: 강천남이 이 일을 계기로 보복을 하려는 게 틀림없어. 지금 리덕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 사선이, 난 사선이 도움이 필요.
2: 목지씨, 제 입장도 이해해줘요. 비록 내가 대조주지만 내 맘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1: 한목지와 종사손이 기로에 막혀있을 때 강천남은 어김없이 건의회를 열고 준비한 발언을 류창하게 이어간다.
4: 리덕의 업무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1: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끊임없이 눌러대는 가운데 강천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참가자들 앞에 다가선다.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한목지와 선성상이 강천남을 노려보며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에 귀를 세운다.
4: 계속해서 리덕의 경영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업무가 불투명합니다. 둘째, 부동산 경영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0: 셋째, 주식 투자 리언이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리더기 락후한 관리 체제 때문에 시장 경쟁에 적응 못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개선 못하면 주주들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힐 겁니다. 때문에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제가 리더기 관리층 구조 조정을 해서 부동산 업무를 발전, 개선시킬 겁니다. 개선을 위해선 그동안 한 사람이 독단으로 진행하던 모식을 타파할 겁니다. 민심은 7명의 리사장 후보를 추천, 가입.
1: 강천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목지와 선성상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들을 흘겨보던 강천남이 아랑곳 없이 말을 이어간다.
0: 민심은 7명의 리사장을 추천하여 리더계 리사회에 가입시킬 겁니다. 또한 리사회 내부에는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리더계 주요한 정책들을 감독할 겁니다.
1: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한목지가 회실 복도에 멈춰선다. 뒤따라 넌 선성상이 묻는다.
2: 형, 어떻게 생각하?
3: 작정했어. 아주 빈틈이 없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어. 지금 전남의 스타일이 딱 누구 같지 않니?
2: 누구?
3: 라정달. 문제는 정다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야. 내 차례야.
1: 선성상에게 핸드폰을 넘겨주고 난 한목지가 다시 발길을 돌려 회의장으로 들어간다.
0: 여러분,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3: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0: 미안하지만 한 회장, 오늘은 주주들에게 설명과 제안을 하는 자리니 개인적 발언은 삼가하시오.
1: 강천남이 한목지의 발언을 막는데 기자들이 너나 없이 곁든다.
4: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5: 한 회장님을 왜 발언 못하게 합니까? 몇 마디만 하시게 하죠.
1: 한목지가 마이크를 손에 쥐고 앞에 나선다. 어쩔 수 없게 된 강천남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본다.
3: 안녕하십니까. 우선 리덕을 대표해 건의하러 오신 주주님들을 환영합니다. 금방 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아주 상세합니다. 알심들을 준비했군요. 한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안서에 제기된 구조조정 부분은 연초에 작성한 리덕 이사회의 결의와 90%가 일치합니다. 경영에 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심에서 콕 집어 지적한 주식 투자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수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자체만의 가치로 쉽게 부정하면 안 되죠. 우리는 실제 정황으로부터 알아가야죠. 관리층에 대한 실책을 말하자면 민심에서 말한 업무가 불투명하다는 것과 회사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업무가 불투명하다는 것과 회사 상황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5: 한 회장님, 이번에 제기된 의견과는 엇갈린 관점인데 철저한 준비는 무슨 뜻이죠? 한 회장님, 기업의 경영에 관해서는 왜 말씀 없죠?
3: 내일 오후 2시에 리덕은 소식 공개회를 열고 리덕의 모든 주식 유한 회사 주주들에게 대답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로 돌아온 한목지는 선성상과 기타 주요 임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한다.
3: 민심의 목적이 명확해.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리덕 주주들의 지지를 얻고 본격적으로 이사회 구조조정을 해서 주식 추세를 조정하려는 거야. 지금 주식 시장이 불황이라 제재는 왕왕 시장 유치에 묘약이 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주가가 오르는 날이 바로 민심이 주식 투매 날이라 손해를 보는 건 작은 투자자들과 우리 리덕인 거지.
2: 나쁜 자식.
3: 피를 빨아먹는 놈이지. 성상이와 리경리는 가서 주식 시장에 거래 중지를 신청해. 나 사선지를 찾아가서 그들의 지시를 얻어야겠어. 시세야라면 민심에서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어비서.
5: 네.
3: 가서 회사 변호사를 불러줘.
5: 알겠습니다.
1: 본공에 일을 배치하고 난 한목지가 종사조를 찾아온다.
3: 사전이 우리 사이에 협상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어쩜 한마디 힌트도 안 줘?
6: 일단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요. 당신 네개 회사 발기 주주들이 민심증권과 비밀협의를 작성했는데 루설하면 안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3: 비밀에 붙이는 목적이 뭔데?
6: 당시 민심증권의 리천걸은 비밀에 붙여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했어요. 모두를 위한 것이라기에 다들 사인했어요.
1: 종사존의 말을 듣고 난 한목지가 한참 생각에 잠긴다.
3: 이제야 민심의 의도를 알겠소.
1: 한목지가 탁자에 놓은 펜을 들어 종사존에게 건네준다.
3: 사존이 사인하. 비밀을 지키기로 한 것 주소.
1: 종사존이 난감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며 한목지를 외면한다. 말 없는 거부의 표징이다.
3: 왜 안 되는데?
6: 목지 씨, 이건 사업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런 사이지만
3: 이건 우리 사이라 상관없어. 민심에선 대신 주식을 팔아주고 사전인 고아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단소. 법인 주식은 특별하다는 걸 아오. 근데 그 수수료면 그들한테 빚진 게 없어. 사전이 이대로 나가면 어떤 효과를 초래할지 생각해봤소? 리더 회사와 리더의 투자자들은 민심증권에서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자칫하면 뼈도 못 추리오. 중국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어디서 오는데? 아껴 먹으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오. 만약 강찬남의 음모대로 된다면 얼마나 많은 리더 투자자들이 층집에서 뛰어내릴지 생각해봤소?

0: 자리에서 일어서 한참 생각에 잠기던 종사존이 마음을 고친 듯 한목지를 향해 돌아선다.
1: 무치씨, 투자자들을 위한 그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0: 종사존이 주저없이 한목지가 내미는 탈퇴 제안 문서에 사인을 한다.
2: 상상아! 어? 형, 어떻게 됐어? 가자, 심전빌딩에 강사남을 만나야겠어. 알았어.
0: 종사존이 회사를 나선 한목지는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성상과 함께 바로 강전남을 찾아간다. 민심증권회사 강전남의 사무실. 한목지가 강전남에게 갖고 온 성명문을 건네준다.
2: 이건 CCI의 탈퇴 제안 성명문이요.
0: 고웃음을 치던 강전남이 성명문을 바로 찢어버린다.
3: 흥분하지 마. 이건 휴지에 불과하니까. 민심을 넣고 말하면 사전이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소. 나한테도 CCI에서 민심증권에 개혁 장의행동 재무검은 위탁서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했어. 위임 6개월 이내에 취소 못한다고. 그리고 법률검은도 명시됐어. 주황변호사 사무소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상담하오. 한목지, 유감이지만 자네 시대는 끝났어.
0: 한목지와 강전남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강전남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그들을 올려다본다.
2: 강전남, 두고 보기요.
0: 한목지와 선성상이 회사로 향한다. 달리는 승용차 안.
2: 사전이가 어리석었어.
4: 사실 사전 씨도 인간들이 이렇게 간사한 줄 몰랐을 거예요.
2: 사전이한테 있는 서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4: 그럼 그 성명문은 무용지물이요?
2: 아니, 특구신문이 내야겠어.
4: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서?
2: 법적 효력은 없어도 여론 효과는 있어.
4: 알았어.
0: 이때 방송에서 요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5: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한 도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도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 도시에 익숙한 풍경일 수도 있고 아련한 추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든 고택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냥 사랑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랑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 성성아, 언제 요가를 집으로 불러 식사나 하자.
4: 알았어.
0: 한목지의 사무실.
2: 아마도 조조들에게 알리는 글 초안을 자정다리 작성한 것 같다. 그 글이 공개되기만 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걸 아니까. 게다가 공개하기 전에 리덕의 주식을 매입했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위법이야. 한번 조사해봐.
4: 알았어.
2: 그리고 우리가 장악한 정보들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알리고 거래 중지 신청도 계속하고.
4: 알았어.
0: 드라마 인생향연 10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 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2019년 8월 31일 흑룡강 자유무역 시험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7년간 자유무역 시험구는 대러시아 및 국경 개방 협력이라는 입지에 기반해 개혁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우리성 전체 수출입액과 실제 외자유치 규모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며 우리성 개방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았고 우리나라 대북 개방 신고지 구축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북단이자 최초의 국경 자유무역 시험구 중 하나로서 흑룡강 자유무역 시험구는 개혁 혁신 업무 체계를 전력 구축해왔습니다. 지난 7년간 자유무역 시험구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자유무역 시험구 고도화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조성했습니다. 누적 신설 기업 수는 약 5만 개에 달해 출범 이전의 3배 수준에 이릅니다. 전성 차원의 혁신 실천 사례를 10차례에 걸쳐 총 230건을 발표하며 전국 국경 자유무역 시험구 가운데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허가 신속, 간편, 갱신 등 흑룡강 특색이 담긴 혁신 조치는 전국으로 확산 및 보급되며 개혁개방 종합시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분구는 각자의 여건에 맞춰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할빈 분구는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체계를 구축했고 수분화 분구는 목재 가공, 곡물 등 생산 가공형 산업과 물류, 전자상 거래 등 현대 서비스형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흑화 분구는 에너지 자원, 농산물, 물류 등 국경 간 특색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특색이 뚜렷하고 상호보완적인 발전 구도를 형성했으며 대러시아 및 동북아 개방협력의 고도화를 전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흑룡강 자유무역 시험구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고 신설 기업은 10.1%, 신설 외자 기업은 35.3% 늘어났습니다. 수출입 가공 산업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대외무역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국경의 말단에서 개방의 전선으로의 단계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향후 자유무역 시험구는 무역 편의성, 투자 자유화, 국경 간 데이터 유통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종합적 혁신 조치를 내놓으며 국경 개방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전성 각지에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의 깊은 융합이 스포츠 트래픽을 실질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3천 명이 참가한 할빈 마라톤 야간 형광 러닝 대회는 처음으로 빙설대세계 공원을 장소로 삼아 총 코스 길이 5.20km로 진행됐으며 순위 경쟁이나 페이스 기록 겨루기 없이 도시 파티와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개설에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및 전국 각지에서 온 800여 명의 사이클 애호가들이 2026 중국 개서 자전거 도로 경기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지 각 유명 관광지들의 주말 티켓 예약량이 크게 증가해 경기의 유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됐습니다. 수빈현의 코스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해졌습니다. 가벼운 건강 걷기 달리기 행사는 커플 인증 포토존을 추가하고 이동식 혼인신고소도 설치해 스포츠와 감성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연간은 화산을 등지고 호수에 둘러싸인 작은 도시로 경작지 면적은 325만 모에 불과하며 산지와 구릉이 약 70%, 수역이 약 10%, 평야 농경지가 약 20%를 차지하는 지형적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제한된 토지를 충분히 활용해 맞춤형 농업,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등 특색 있는 모델을 발전시켜 쌀 한 톨, 채소 한 동, 과일마다 좋은 가격에 팔리도록 하며 특색 있는 고급형 현대 농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랑강 수박은 한때 올림픽 특공품이었으며 전국 명품 특산 우수품질 신제품 농산물 명록에도 선정됐습니다. 올해 현지에서 새로 육성한 옥교 참외는 출시되자마자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의 시장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과수농가의 계산에 따르면 한 무의 과수밭에 1년 평균 수입이 3만 원에 달합니다. 채소 수확 및 가공 성수기를 맞아 용안의 인터넷 플러스 식품산업 인큐베이션 단지에서는 여러 생산 라인이 매일 15시간 이상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유두각과 호박 조각은 주로 한국 시장을, 송채는 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6년 러시아 영화제 할빈 지점 개막식이 할빈 여농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화 예술을 매개로 중로 간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우리 성이 북방 개방의 새로운 고지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는 우리 성에서 처음으로 한 개 성 두 개 도시 방식을 도입해 할빈과 흑하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고 1년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빈 지점은 산업교류, 영화 상영, 인문 대화에 중점을 두고 흑하 지점은 중도 쌍둥이 도시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민간 교류의 성과를 선보이게 됩니다. 현재 해림시 신안 조선족 진해 오마무에 달하는 벼가 자람새가 좋아 풍작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적의 규격화 논이 질서 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시골 들판 곳곳에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신안 조선족 진해 벼재배 농가 리승지 씨는 신안 조선족 진은 지능화 농업 플랫폼을 활용해 논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재배된 쌀은 품질이 특히 좋다며 논밭에 설치된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논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신안 조선족지는 해림시의 표 주산지로서 해랑하의 우수한 수자원을 활용해 관계하고 있으며 넓은 행간과 좁은 행간 교차벼 재배, 벼와 민물가재 동시 재배 양식, 벼와 오리 동시 재배 양식 등 친환경 생태 재배 양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에 걸친 지능화된 논밭 관리를 통해 쌀의 품질과 곡물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말을 듣고 곽상이 한창 흥분으로 가슴을 들먹일 때 같은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곽상 내 연에 소속된 영의영장 류키영이었다.
1: 왜서 당중앙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전국 대륙에서 23년간 전쟁을 하고 이제 금방 전쟁이 끝났는데 또다시 전쟁을 하라니. 그것도 선지 무기로 무장한 미국 사람들과?
0: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당중앙의 결정이 영명하다고 하니 그도 마지못해 응부했으나 속에서는 숱한 의문 부호가 물결치 올랐다. 특히 이 결정은 그의 결혼 준비에는 결정적인 타격으로 될 수 있었다. 온갖 생각으로 골몰하던 그는 결혼 날짜를 앞당겨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이튿날 아침 그는 말을 타고 80리를 달려 위생부가 있는 함양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 전마는 미역이라도 감은 것처럼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었고 류키영의 바지가랭이도 땀에 후줄근하게 젖었다.
1: 가는 동무, 그간 잘 있어서?
2: 영장 동지구만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오셨어요?
1: 동무를 찾아봤지.
2: 거짓말, 우리 반장 동무를 찾아온 걸 제가 모르려고요.
1: 그래, 양설 동무가 지금 어디 있어?
2: 우리 반장 동무는 지금 저기 북적한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가서 불러올 테니까 저만 기다리세요.
1: 아, 너무 요란스럽게 떠들지 마오.
2: 알았어요.
0: 좀 있다 간호원이 들어왔다.
2: 곧 오겠다고 했으니까 저만 기다리세요.
1: 회의가 길어질 모양이구만.
2: 우리 반장은 지금 한창 발언 중이던데요.
1: 그래서? 네, 이거 좀 급한데.
2: 말했으니까 좀 있으면 올 거예요.
0: 잠시 뒤에 양설이 방 안에 들어섰다. 간호원은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3: 참, 영장 동무도 남이 한창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 위신도 봐줘야 할 게 아닌가요?
1: 아니, 이 너무 좀 보지? 집에 갔다 와서도 나한테 한 번도 들리지 않고선 남이 몇십 리기를 달려왔는데 성을 내다니. 이걸 좀 보라고.
0: 류키영은 땀이 후줄근이 젖은 바지가랭이를 보여주었다. 그걸 본 양설은 야속한 생각이 어느덧 사라졌다.
3: 왜 이렇게 급히 왔어요?
1: 군사령부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들렸어.
3: 어서 말해요.
1: 더무도 우리 부대가 이제 곧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3: 저도 금방 꼭 가겠다고 발언했어요.
1: 그렇소.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임무야. 그런데 우리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해서 그러.
3: 우리 일이라면?
1: 그 결혼식을 앞당기는 게 어떻겠소?
3: 요 며칠 새의 말인가요?
1: 그렇소.
0: 결혼식을 앞당긴다는 말에 양설은 망설였다. 그는 생각에 잠겨 젊도록 류키영을 바라보았다.
3: 동무가 왜 그렇게 급해하는지 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뭐 도망이라도 칠까봐 그래요?
1: 하긴 좀 창조란 감도 있긴 하지. 나도

0: 밖으로 나갔다.
1: 아니, 양설이! 양설이!
0: 양설은 나가사 바람으로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류키영은 어깨가 축 처졌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되었다. 류키영은 맥없이 말고삐를 풀고 말이 올라탔다. 류키영의 머리는 또다시 복잡해졌다.
2: 양설이 오늘 왜 갑자기 저리 매정할까? 단지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고 했는데 왜 전혀 의논할 여지도 주지 않고 저렇게 야단칠까? 혹시 이번에 곽상과 같이 고향에 갔다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그들 두 사람은 한 고향 사람이고 어릴 적부터 딱 친구였지. 양설은 우리가 약혼한 다음에도 곽상과 허물없이 시시닥닥거렸고, 또 있지, 둘이 고향에서 돌아오자마자 양설은 나를 먼저 찾지 않고 곽상을 시켜 결혼 날짜를 미루겠다는 쪽지를 보내왔고, 이게 다 꾀보로 소문한 곽상의 작감이구나.
0: 류키영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0: 요즘 부대는 가을 거지를 중지하고 전투 준비로 바삐 보냈다. 전사들은 무기를 닦느라고 눈코 뜰 새 없었다. 후방 부문에서는 탄약을 내주고 쌀 전대를 만들고 말편자를 만드느라 밤낮없이 뚱땅거렸다. 전투동원 사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반 정치위원 주부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화정방이 곽상을 깨웠다.
1: 된다 동지, 된다 동지.
2: 왜 그래?
1: 정치위원 동지가 오십니다.
2: 뭐라고?
3: 아니, 광련장, 이게 어느 때라고? 나 잠을 자고 있구만.
2: 잠깐 졸았습니다.
1: 정치위원 동지, 우리 광련장은 어제 하루 낮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샜습니다.
3: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한 번에 몸을 혹사하면 되나?
2: 정치위원 동지도 등탄장이 없으니까 일이 많겠는데 몸을 잘 돌보십시오.
3: 하긴 등탄장이 없으니까 짐이 나한테 쏠려 속이 조급했나다니까. 그래, 동문회 연에서는 동원 사업이 잘 되고 있어?
2: 대부분 전사들은 한번 본때 있게 싸우겠다고 열정이 높은데 문제거리로 되는 동무도 있습니다.
3: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요?
1: 누구겠습니까? 애꾼을 내놓고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3: 애꾼이 또 애를 먹인다 말이요?
2: 아예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겠답니다.
3: 그 동무가 왜 서명하지 않겠다고?
2: 며칠 전에 도망치는 걸 붙잡아 왔습니다.
3: 도망쳤다고?
2: 네, 원래는 그 동무와 한번 잘 말해보려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젠 혁명이 끝났다고 고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3: 요즘 동원 사업이 있은 후에는 어떠소?
2: 도망친 걸 붙잡아 온 다음에는 용창에다 가둬놓고 동원 사업에도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3: 동원 사업에도 참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서명할 수 있겠소?
2: 참가시킨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3: 안 돼요. 어서 그 동무를 내놓소. 내가 그 동무 얘기해 보겠소.
2: 알겠습니다. 화승바.
4: 네.
2: 어서 가서 애꾼을 데려.
4: 알겠습니다.
0: 잠시 후 화정방이 혼자 돌아왔다.
2: 아니, 애꾼은?
4: 애꾼이 영창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2: 뭐라고? 나오지 않겠다고?
4: 네.
2: 왜서?
4: 그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2: 두 가지 요구? 그게 뭐요?
4: 첫째, 귀를 조례히 하면 연장에게는 전사를 36시간 감금할 권리밖에 없는데 지금은 벌써 12시간이나 초과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규례를 위반한 게 아닌가고 했습니다.
2: 나원. 그리고 또 뭐라 했어?
4: 그리고 또

0: 규례를 위반한 사람이 직접 와서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 아니, 이런 애꾼이라고요?
2: 곽상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정치위원을 흘금 바라보았다.
1: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애를 먹이는가.
3: 그래, 동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오?
1: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가야지요.
2: 곽상은 애꾼이 갇혀있는 집 쪽으로 걸어갔다.
1: 이보게, 왕대발롱호, 이리 좀 나오.
2: 곽상은 분위기를 눅자치면서 애꾼의 별명을 부르지 않고 집안에 들어섰다. 애꾼은 먼 산을 쳐다보면서 못 본 척했다. 곽상은 그의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1: 왕대발롱호,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넘은 것을 깜빡 잊고 있었구만. 오랜 전후인데 동무한테 사과하지.
2: 애꾼은 자기를 왕대발이라 부르는 소리에 분이 좀 사그라졌고 사과한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기분이 많이 풀렸다.
4: 이건 주로 규율 조례를 정확히 집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이지, 그렇다고 련장이 나한테 꼭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오.
1: 저기 정치위원 동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나가기오.
4: 정치위원 동지도 왔다고?
1: 그래, 정치위원 동지가 련부에서 동무를 기다리고 있어.
2: 그 말에 왕대발은 순순히 나왔다. 그들이 련부 마당에 들어서자 주부 정치위원이 집안에서 나왔다.
4: 왕대발 동무, 어서.
5: 정치위원 동지, 저는 요즘 과오를 범했습니다.
4: 다 들었소. 자, 앉아서 얘기할게요.
5: 네.
4: 왕대발 동무, 동무 같은 로병이 어찌하여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됐소?
5: 아니, 전...
4: 동무는 다년간 당과 운명을 같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전투도 많이 했소. 그리고 동무는 부상도 두 번이나 입지 않았소. 그동안 결함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무에게 있어서 주된 것은 성과란 말이오. 동무는 인민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소.
2: 방금 전까지도 기세가 도도하던 왕대발은 눈길을 아래로 떨구고 얌전해졌다.
5: 정치위원 동지, 정치위원 동지가 아니고서야 누가 나더러 공헌을 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련에서나 전부대에서 모두들 나를 애꾼이라고 부릅니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라면 난 별로 탓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개신될 수 없는 낙후분자로 취급합니다.
4: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왕대발로 툭 털어놓고 얘기해보기요. 동무는 왜 영광을 버리고 그런 길을 택했소? 동무도 부대를 떠날 때는 가슴이 아팠을 게 아니오.
5: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한 번뿐이 아니라 네네 번이나 도망쳤댔습니다. 어떤 때는 동구밖까지 나갔다가 도로 돌아 들어왔고, 어떤 때는 20-30리나 도망쳤다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사정이 조금만 허락돼도 우리 혁명대오를 떠나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다가도 혁명도 끝나고 임무도 완성했고 그만하면 인민을 대하기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젠 그만 돌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4: 동무는 왜 꼭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오? 혹시 집에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
5: 석시원 동지,
4: 아마도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말해보.
5: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빌어 먹고 있습니다.
4: 아니, 동문에는 빈동이 아니오.
5: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은 재식에 가난한 빈동입니다.
4: 그럼 땅을 분배받았을 게 아니오?
5: 땅을 분배받았지만 팔아버렸습니다.
4: 왜 팔아버렸어?
5: 그거야 내가 집에 없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해방 전에 지수의 등산에 못 이겨 지쳐서 돌아갔고, 해방 후에 어머니는 혼자서 땅을 다루느라고 가슴 고생을 다 하시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아, 그러니 땅이 있어도 뭐랍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3: 아니요, 왕대발동, 이것이 바로 선홍경리의 취약성이란 말이오.
5: 선홍경리의 취약성이란 건 또 무슨 말입니까?
3: 선홍경리의 취약성이란 말이오, 토지 계약 후 몇 해 동안의 형편을 보면 알 수 있어. 동문의 집은 일에 지쳐 병이 나다 보니 가난해졌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은 후 장가를 드느라고 가난해졌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많아서 가난해졌어. 거기다가 바람이나 우박,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어도 가난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선홍경리를 해가지고는 큰 풍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집 장가를 가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해도 견뎌낼 수가 없어.
1: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5: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 나도 동무에게 그걸 묻자던 참이요.
5: 네? 저에게요?
3: 그렇소. 동무는 요즘 늘 혁명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소?
5: 저... 그런 말을 했지요.
3: 혁명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데 대해 동무는 만족해요?
5: 이렇게 여러 혁명을 하고서도 땅까지 팔아버린다면 누가 만족해하겠습니까?
3: 바로 그렇소. 그러니까 계속 전진해야 하고 계속 혁명해야 하오. 모조석께서는 우리의 승리는 만리당장의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소. 토지혁명을 해서 봉건주의를 소멸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를 소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며, 공업화를 실현하고 농업합작화를 실현해야 하오. 그리고 뜨락도르로 농사를 지어야 하오. 우리 비농들이 경제적으로 철저히 해방되자면,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안 돼요.
2: 왕대발은 머리를 푹 숙이고 근엄한 표정을 짓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5: 내가 너무 그것이 아니었구만.
2: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